0: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경제 이슈 이게 맞나요? 그 사투리가?
1: 본토 사투리를 하면 예. 경제 이슈.
0: 경제 이슈. 아,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1: 네. 근데 오랜만에 오셔서 설명을 네. 드리자면 사실 머니특별 씨가 이 TBS FM의 유일한 경제 프로그램인데
0: 그렇죠.
1: 경제 이슈를 좀 심도 있게 바라보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담당 PD로서 너무 아쉬워서 아, 하나는 좀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0: 직접 나서겠다.
1: 아, 근데 이제 TBS 계신 기자분들에게 요청을 드렸으나 저희들이 이제 비상 방송을 하고 그렇죠. 있는 체제라 예. 인력난에 지금 좀 시달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0: 예. 어쩔 예. 수 없슈. PD님이 직접 하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콕 집어 네. 쉽게 풀어주시는 금산댁 천효진 PD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자, 금산댁 천효진 PD 왔어요.
0: 예, 오셨어요?
1: 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무너진 마트 왕국, 서민들에게 날아온 10년 전 청구석.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일단 우리가 매일 저녁 거리를 사러 가고 그러니까 주말이면은 가족들하고 나들이 삼아 가던 그 대형 마트가 네.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은 강지원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아요?
2: 저는 네. 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1: 서운하죠.
2: 어디 그렇죠. 가서 뭘 어떻게 사야 하지? 뭐 네. 그런 막막함도 생기고요.
1: 네. 그리고 실제로 생활이 좀 불편하기도 하겠죠.
2: 그렇겠죠.
1: 근데 최근에 이제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 홈플러스 사태 뒤에 숨은 이야기. 그리고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 삶에 미칠 파장. 아,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그, 안 그래도 진짜 멀리 갈 것 없이 네. 제 동생이 지금 대구 지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 네. 늘 집 앞에 그, 이 홈플러스가 있어서 오. 원래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혼자 네. 살면서 이 소식을 그래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봐왔거든요. 제 동생부터도 좀 많이 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1: 네.
2: 홈플러스가 이렇게나 전국에 매장도 많고 우리 진짜 친숙한 곳이잖아요. 회생 절차 폐지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1: 쉽게 말해서 법원이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1년 4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더 이상은 가망이 없으니 손을 떼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손을 떼면 법원이 손을 떼면 그동안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그 빚 독촉 그게 막혀 있었는데
2: 예.
1: 법원이 손 떼는 순간부터 이제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이 되고
2: 네.
1: 자연스럽게 이제 파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2: 예.
1: 네, 사실 이 기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2: 네.
1: 그래서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로 최소 2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해라 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통보가 있었는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랑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이 네가 돈을 내 뭐 개인 보증을 네가 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치열한 책임 공방이 있었어요.
2: 예.
1: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합의를 못 찾고 평행선만 달리다가 자금 마련을 못했습니다.
2: 아.
1: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원 결정에 대해서 2주 안에 기적적으로 2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구해와서 항고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제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청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렇군요.
1: 네.
2: 아니 근데 홈플러스가 업계 2위 정도 되는 그렇죠. 굉장히 큰 대기업이잖아요. 어쩌다가 2천억 원을 못 구해서 이런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게 된 건지.
1: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시작을 정확히 10년 전 2015년으로 보더라고요.
2: 예.
1: 그 당시에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무려 7조 2천억 원의 인수를 했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인수 방식이 차임 매수 방식이었는데요.
2: 차임 매수.
1: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남의 돈으로 비싼 집을 산 다음에
2: 예.
1: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왕창 받아요.
2: 예.
1: 그리고 빚진 거는 집이 알아서 대출금을 갚아라. 하는 방식이에요.
2: 뭔가 위험하네요.
1: 네,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MBK가 그때 인수할 때 실제 투자한 돈은 3조 원 남짓이었고 나머지 막대한 빚은 고스란히 이제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떠안았거든요.
2: 네네.
1: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꼴인데 예.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 쪽으로 맞아요.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2: 예. 풋땡, 뭐 컬땡.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장사는 점점 안 되고 매년 벌어들이는 족족 이자는 다 대출. 대출금 갚는 대로 빠져나가니까 예. 매장을 고치거나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아예 없었던 거죠. 아,
2: 진짜 힘든 네.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중간에 뭐 매장을 팔아가지고 네. 빚을 갚는다 뭐 이런 뉴스도 봤던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이게 또 돈이 궁하다 보니까 네. 또 홈플러스가 이제 서서히 붕괴하게 된 결정타가 이른바 이제 세일앤리스백인데. 예. 매각 후에 재임차 전략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알짜배기 홈플러스 매장들 있잖아요.
2: 네네.
1: 이 건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한 뒤에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집에 다시 월세를 주면서 오. 세입자로 들어앉은 거죠.
2: 아, 그러니까 원래 네. 내 것이었던 내 집을 일단 판 다음에 네. 그 자리를 돈을 주면서 세입자로서.
1: 맞아요. 그렇게 이제 좀...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한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매장과 물류창고 28개 이상을 팔아서 4조 원을 넘게 확보를 해서 급한 불은 껐는데 네네. 결과는 이제는 매달 또 엄청난 액수의 그 월세 임차료를 내잖아요.
2: 그렇죠.
1: 그게 이제 고정비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데다가 예. 또 여러 가지 또 운영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추운 겨울날에 당장 따뜻하려고 창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불 피우다가 결국에는 집안 기둥까지 다 태워버리는 집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2: 그러게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경영 전략을 잘못 세웠다가 이런 크나큰 비극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 건데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런 사태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이웃들, 서민들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게 제일 문제죠. 지금.
1: 네. 항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금융실패의 청구서를 경영진이 받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이제 땀 흘리는 서민들이 받는 게 문제인데요.
2: 네.
1: 지금 홈플러스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직원만 12,000명이 남아 계세요.
2: 예.
1: 이것도 많이 준 건데요.
2: 예.
1: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계산원이나 매장 관리 직원, 뭐 주차 안내, 카트 정리, 청소, 보안 이런 일들을 담당하시던 수많은 노동자 들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지는 거고요.
2: 그러게요.
1: 여기에 이제 홈플러스와 거래를 하던 중소 협력사만 4,600곳이 넘습니다. 근데 이 중 상당수가 매출의 대부분을 홈플러스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2: 네.
1: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있고요.
2: 네.
1: 또 계속 이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유통의 생태계 전체가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2: 네.
1: 그리고 이제 마트 안팎으로 거기가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식당이나 미용실, 약국 같은 그 소상공인들도 다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홈플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시장 상권도 무너지겠죠.
2: 예.
1: 이제 큰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 그늘 아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민들의 삶이 한꺼번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2: 네. 그러게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그 대주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노동계와 정치권의 화살이 이제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이제 조준이 되고 있는데요.
2: 네.
1: 사실 MBK가 2015년에 홈플러스 인수를 할 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2: 네.
1: 하지만 인수 이후에 20개 이상의 점포를 폐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120곳이 넘던 매장이 이제 60곳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2: 절반 이상이 없어졌네요.
1: 네. 그동안 이제 희망퇴직과 사업 매각을 거치면서 인력도 계속 줄여왔고요.
2: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대형 마트끼리 시장 경쟁이 심했다. 또 뭐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됐다라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2: 네.
1: 그 대주주가 장기적인 투자 대신에 그 매장을 매각하는 비용 절감에만 치중해가지고
2: 네.
1: 그 홈플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반을 약화시켰다라는 네네.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그 2천억 원을 조달하는 거였는데 이때도 대주주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네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사태는 빚을 내서 회사를 산 후에 그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연명하는 구조로 이렇게 계속 굴러왔던 건데 홈플러스가.
2: 네.
1: 근데 잘 나갈 때는 그 이익을 이 사모펀드나 소수가 독식을 하는데 예. 회사가 쓰러질 때는 정작 그 고통을 그 수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서민들이 다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다
2: 예.
1: 보니까 예. 이제는 그동안 이익은 누가 챙겨갔고 이 비극의 대가는 왜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이 다 치러야 하는지 좀 엄중하게 물어야 될 때다. 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이런 무리한 자본 논리 또 잘못된 경영 전략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서민들, 우리 이웃들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좀 어떤 사회적인 좀 규칙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경제 이슈 이유 있는 선곡은 뭐시유?
1: 네. 근데 저는 이런 소식을 보면 이제 남일 같지가 않아요.
2: 저도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저희가 이렇게 또 TBS도 이렇게 23개월째 무급 상황에서 네. 월급을 받지 못하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겪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아 이게 해고가 왜 사회적 살인이라고 하는지를 정말 체감하고 있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다 누군가의 아버지 또 어머니실 텐데 네. 그래서 오늘의 선곡은 좀 힘내시라고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2: 아, 이 노래 네. 좋죠.
1: 네.
2: 어쨌든 진짜 우리 뭐 이런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2: 천효진 금산댁 천효진 PD님 지금 1인 몇 역을 하고 계시는지
1: 네.
2: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듣고요.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없는 사이에 많은 분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 이런 또 조합으로 짝꿍을 이루실 줄이야. 와, 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똑 부러지시는 두 분이 만나서 전 속으로 아, 이 두 분은 이제 좀 똥남매 느낌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하시던 짝꿍이 따로 있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짝이 되면서 더 좋은 점. 뭐 있으실까요?
1: 일단 든든한 오라버니가 딱 계셔주니까
0: 그 옛날에 쩐남매일 때 우리 정영환 팀장님은 좀 별로였다?
1: 별로였다? 귀염귀요 별로라뇨 지금 우리 영환쌤
0: 그러니까 우리 최정현 팀장님은 귀엽진 않다
1: 그렇죠. 귀엽진 않죠.
0: 귀엽진 않지만 든든하다
1: 아이, 그럼요.
0: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최정현 팀장님은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좋게 말하면 차분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전에 할 때에는 남자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이 듣기에는 좀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민정 팀장님 목소리 깨꼬리 같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2: 좀 저랑 좀 조화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0: 원래 이재한 팀장님이랑 짝꿍이셨죠?
2: 재한이랑 짝꿍이었죠.
0: 그렇죠.
2: 재한이는 저보다 더 차분하잖아요.
0: 그 발광 듀오.
2: 그렇죠.
0: 예. 오랜만에 한다. 예. 그 두, 어떻게 보면 서로 짝꿍을 바꾼 건데. 네. 그쪽은 이제 금요일에서 그러네요. 굉장히 잘 친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도 똥남매 파이팅 해보면서.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양평이라고 해요.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이 준비한 자녀 보험 성인이 된 지금도 괜찮을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이 현재 의료 환경과 자녀의 생활에 맞는지 부모가 대신 내던 보험료를 자녀가 이어받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자영업을 하면서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50대 여성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어느덧 첫째가 33이고 우리 둘째가 31인가 막내가 27 됐네요. 이제 세 녀석 모두 제 밥벌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 보험만큼은 일찌감치 아주 꼼꼼하게 챙겨놨거든요. 혹시라도 애들 아플 때 돈 걱정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슬슬 본인들 보험료는 본인들이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얼마 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슬쩍 운을 띄운 거예요.
2: 얘들아, 너희들 보험 말이야. 이제 다들 돈도 버니까 슬슬 너희가 직접 챙겨야 하지 않겠냐? 아빠가 너희 어릴 때 포장 빵빵하고 좋은 걸로 싹 다 들어놓긴 했는데 뭐 빠진 거 없나 같이 좀 훑어보자.
4: 에이, 아버지가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잘 들어주셨겠죠. 우리가 뭐하러 하긴 해요. 머리만 아프게.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나이 때 다들 건강해서 그냥 실비 하나만 있으면 된다던데요.
2: 으이구, 이 녀석아. 아빠도 네 나이 땐 천년만년 청춘일 줄 알았다. 건강할 때 미리... 챙겨야 하는 게 보험이란 말이야.
3: 잊지 마세요.
2: 죄송합니다. 다들 주말에 시간 비우느란 말이야.
3: 아이들 앞이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 남편도 가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안에 무슨 특약이 있는지 가물가물한 눈치더라. 정신 차리세요, 남편.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꽉꽉 채워넣는데 옛날 보험들이 우리 아들들 나이 먹어서까지 보장 괜찮을지 또 노후를 앞둔 저희 부부 보험도 부족한 건 없는지 전문가님들 속 시원하게 점검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립니다.
0: 라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소화해 주실 순 없었나요?
2: 아, 좀 멘탈이 흔들립니다.
0: 그렇게 해 주실 순 없었습니까? 최정은 팀장님?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두 분. 자녀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보장도 빵빵하게 준비를 해 두셨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의료기술도 발전을 하고 지금도 이게 보장이 괜찮은 걸까 좀 불안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4: 네, 사연자님네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와, 처음에는 사연자님 한 분만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분이랑 새 아들을 쫙 거느리고 오시는데 그 든든함, 문이 열린 근데 온 가족들이 들어오시는데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0: 그리고 요새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아들들도 참 착하다. 이제 부모님이 같이 점검 받자고 하니까.

0: 그러니까 성인인데 삼형제가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바라는 바인데요. 가족 보험을 다 점검하는데 본인 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데 이렇게 다 참석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0: 놀러 가거나 뭐 데이트 가거나 뭐
1: 오기 그러겠죠. 싫어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님은 보험증권이 가득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오셨고 어머님은 애들은 보험을 잘 모르니까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권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새 아드님도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셨는데 가족 분위기가 참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정말로 가족 전부가 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다 같이 상담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이번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전 이렇게 보이네요.
1: 맞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들 보험은 제가 전부 다 가입시켜줬습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다 해준 건데 지금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0: 보험 수저 만들어주시려고.
1: 맞습니다. 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아프면 돈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0: 네.
1: 사실 이 보험은 상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잘잘못을 따지는 상담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0: 웃뱀 사이에 한층 더 뭔가 좀 차분해지시고 이렇게 무게감을 좀 부여하셨네요. 본인 캐릭터에. 그러니까 그만큼
1: 저 놀리시는데.
0: 또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최정현 팀장님 뵈니까 반가워서 그러지요. 어쨌든 이 어떤 차분함과 자신감 오늘 솔루션이 더 기대가 되고요. 어떤 분 가족분 중에 어떤 분 보장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가장 영크크인 막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크크 나 배워왔잖아.
0: 예, 굿굿. 좋아요.
2: 네. 27살이었는데 이제 보험료도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건강보험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분께 여쭤봤습니다.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는지 어떤 보장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대답은 하하하 아버지가 해주셔서 저는 아는 게 점점점 이라고 말씀하셨죠.
0: 네. 우리 청취자분 아드님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요즘 20, 30대 분들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보험에 성인이 돼 보니 가입이 돼 있더라. 이런 경우가 많지. 내가 내 보험 어떤 내용 다 가입돼 있는지 그거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평생 자신이 책임지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서 상담을 계기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0: 네.
1: 그래서 먼저 계산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0: 왜요? 암산 안 되세요?
1: 아니요. 보여드리려고 꺼낸 건데요.
0: 예.
1: 제가 막내분께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0: 예.
1: 혹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0: 지금 황가해서
1: 20대인데.
0: 콧물 나오려고. 네. 27살인데 몇 살까지 그렇죠. 사실 것 같냐고.
1: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답변이 90살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돌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를 60년 이상 더 내셔야 합니다.
0: 아, 그렇네요. 이게 그 말씀이셨구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20대에 보험을 가입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6, 70년 이상을 그 보험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을 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2: 맞아요. 사실 보험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제 보장 내용이고요.
0: 예.
2: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이 없다면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0: 네.
2: 반대로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현재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 가지고 있고 충분히 유지할 가치 뭐 있다면은 충분히 유지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2: 새아드님의 보험도 가장 먼저 보장 내용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분이 모두 보험이 비슷한 형태로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또 현재 의료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0: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0: 아까 우리 부모님 어머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으로는 현재 많이 발전해온 어떤 그런 의료기술, 치료환경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1: 네.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암 진단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뇌질환도 뭐대출혈,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암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방법도 뭐 표적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중입자치료 등 다양해졌고요. 뇌질환과 심장질환도 예전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서

0: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 네.
0: 결국 지금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보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2: 네, 세 아드님 모두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보장을 다시 준비했는데요.
1: 네.
2: 실손보험은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 진단 시에는 암 진단 비용 3천만 원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했을 때도 보장을 넉넉히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급여로 암을 치료하게 되면은 병원비가 많이 비싸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치료비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암 진단비에 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단 이후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한 보장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1: 네. 자, 암보장은 이제 잘 보완이 된 것 같고요. 뇌심, 뇌와 심장 쪽, 여기도 조정을 해야겠죠?
0: 네, 예전에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보장 범위가 좁은 담보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실제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전체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아드님 모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했고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와 부정맥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 여기뿐만 아니라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2: 진단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를 고려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단만 받고 끝나는 질환보다는 치료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단비 중심이 아니라 치료비와 수술비 까지 함께 준비하는 현재 의료 트렌드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은데요. 근데 보장을 이렇게 잘 보완을 했으니 월 보험료는 조금 늘지 않았을까요?
2: 당장의 월 보험료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1: 네.
2: 그런데 앞으로 내야 할 총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최소 2억 원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1: 네.
2: 그 설명을 듣고 가족분들도 왜 이번 리모델링이 필요했는지 이해가 좀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새 아드님 보험 이제 점검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다음은 부모님 보험 봐야죠.
2: 네, 아버님 보험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실손 의료비가 무려 27만 원이 넘었습니다.
1: 오, 굉장히 많이 내고
2: 네, 계셨네요. 그런데 보험료에 비해서 현재 의료 환경에 꼭 필요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보장은 부족했고요. 암 진단비도 암 진단비만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었고 치료 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1: 그랬군요. 그렇다면 아버님 보험도 지금 의료 트렌드에 잘 맞게끔 좀 개선을 좀 해 주셨나요?
2: 그렇죠. 실손 보험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전환을 하고요. 암 진단비는 물론이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비, 중입자 방사선 치료, 비급여 암 치료비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도 넓혀서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와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의료 트렌드에 맞게 다시 재설계했습니다.
1: 네, 든든하네요. 그리고 어머님,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은 어땠나요?
0: 어머님도 실손보험은 오래 유지하고 계셨지만 암 진단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치료비 보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갱신형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고 주택화재보험도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손은 전환을 안내드리고 주택화재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부족했던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그 보장을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보험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 딱 상담 신청하시길 진짜 잘하신 것 같네요.
2: 맞아요. 딱 맞는 타이밍에
1: 네. 네,
2: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보험은 한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상황이나 의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아버님께서도 아이들 보험이 부족함 없이 잘 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잘못 준비한 것 같다 이러면서 속상해하시더라고요.
1: 아닌데.
2: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려 그때는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신 것이 맞다.
1: 네.
2: 다만 시간이 흘렀고 의료기술도 바뀌었고 치료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오늘 상담은 이제 아버님의 잘못이 아니라
1: 그럼요. 네,
2: 가족들이 앞으로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조금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1: 네. 아유, 잘하셨네요.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해 두신 보험이라고 해도 성인이 된 뒤에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유지해야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갱신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지금 의료 트렌드에 맞는 그런 보장들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이렇게 가족분들 다 같이 점검 받아보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도 그럼 같이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자.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정현 팀장님이 저를 좀 오랜만에 만나셔서 아까 좀 멘탈이 흔들린다. 오랜만에 멘탈을 부여잡기가 어려운 기분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천효진 PD님이 응원의 선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최정현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1부가 끝났어. 2부만 버티자. 소녀시대 힘내. 들으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2355님 아나운서 한 분이 방송을 산뜻하게 업그레이드하네요 라고 저에게 이런 힘이 되는 격려 문자를, 전 칭찬에 살고 죽는 아이라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235 왜요? 왜? 나 별말도 아닌데.
1: 그러니까 오늘 빵빵 터지시네요.
0: 오늘 좀 힘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네, 2355님 땡큐 I love you. 첫 번째 민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827님 50세입니다. 얼마 전에 보험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만 월 납입 금액 700원으로 10년마다 이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렴해서 가입을 하셨나 봐요. 비싸더라도 비갱신으로 할 걸 잘못했나 봐요. 우리 팀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라고 방금 우리 노래 나가는 중에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민원 사연이거든요.
1: 일단은 잘 하셨고요. 없는 네. 것보다 있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현재 보험료가 7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700원이 유지되는 거고 이제 50세라고 하셨으니까 네. 60세가 되면은 이제 700원보다 갱신이 되고 갱신이 될 텐데 이미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네, 기존에 비갱신으로 하시면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비싸거든요. 예. 그랬을 때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전체적인 보장을 비교해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늘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 납입할 여력. 여력. 우리가 비갱신으로 했을 때 보험료 너무 비싸진다라고 하면은 10년 갱신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한창 일하실 때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하시는 거에 있어서 저렴한 보험료로 대비하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마음을 편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0: 그래도 혹시나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 뭐 얼마 월 보험료 내고 계시는지 또 전문가분과 함께 더 좀 심층적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샵 0951번으로 우리 0827 님 또 상담 신청 문자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입니다. 1215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초보 드라이버인데요. 제 차는 너무 귀엽고 러블리한 차인데 차를 사고 처음 맞는 장마라 괜히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비 때문에 저의 사랑스러운 붕붕이가 물에 잠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길 가다가 서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기도 하거든요.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비 때문에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사연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제 장마가 본격 시작이 되니까 또 걱정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맘때면 뉴스에 꼭 나오잖아요. 이 비 많이 와서 차량 침수 피해 발생했다. 뭐 도로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2: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담보인데요. 바로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입니다.
0: 자기 차량 손해
2: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우리가 흔히 줄여서 자차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항목인데요. 내 차가 파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담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차 손해가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약관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쏙쏙 박사 조민정 팀장님께서 약관을 대신 좀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는 정확하게 총 7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난, 침수, 화재. 이렇게 7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침수와 화재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하지만 자차에 가입을 해도 보상을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 거예요?
2: 네,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닌데요. 네. 자차 단독 사고 보상 특약. 또는 자기 차량 손해 확대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 다이렉트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단독 사고 제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 특약이 빠진 자차는 오직 차대차 충돌, 뭐 접촉, 이런 도난 보상만 가능하고 침수나 화재 같은 단독 사고는 보상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0: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차 가입을 해놨다고 해도 어떤 범위까지 좀 보상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쯤에서 그 시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빠밤. 네, 득음. 그것도 모르냐?
0: 어, 네. 발성이 좋았어요.
1: 그렇었어요.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만약에 침수 보상을 받게 되면 무조건 보험료 할증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침수 보상이 이렇게 중요한데, 침수 보상을 넣으면 뭔가 보상 범위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O 해보겠습니다.
1: O. 아, 땡이군요.
0: 땡. 아니에요?
1: 네.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뭐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등의 정상적인 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세워놓았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잠겼다거나 내지는 통제 경고가 없던 정상적인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 순식간에 국지성 호우로 뭐 고립돼서 침수된 경우라면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므로 자차 보상이 되면서 할증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0: 그 말인즉슨 그럼 반대로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겠네요.
2: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서 침수 위험 지역으로 공고가 되었거나 경찰 등의 안내 요원이 통제하는 곳을 무리하게 진입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돼서 보상이 되더라도 내년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로 선루프라든가 창문을 열어두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주차를 해뒀다가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차량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 자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이제 불가능하죠.
0: 원래는 없는데요. 그렇죠.
1: 고의성이 있었음을,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 고의성이 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0: 일부러 한 거 아니다.
1: 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하시게 되면은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보통 선루프를 열어둔 경우는 관리 소홀로 보아서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어려운데요.
0: 네.
1: 과거의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오작동 등에 의해 가지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임을 확인됐을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거든요.
0: 예,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폭우 또 찾아온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봤고요. 무엇보다 자기 차량 손해 자차 담보가 내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빠져 있다면 뭐 침수라든가 화재 관련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담 신청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은 58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저랑 상의도 없이 실손보험만 남기고 다른 보험을 다 해지했습니다. 아이고, 본인은 지금까지 크게 아픈 적도 없고 보험금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남편 회사가 좀 힘들어져서 인원 감축으로 두 사람 몫의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쩍 피곤해하는 모습에 혹시라도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요. 아이들도 아직 있으니 가장의 건강 문제가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추가 가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 외에 꼭 필요한 핵심 보장 장만 최소한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고민 상담 민원이었어요. 사실 이런 사연은 남편분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내분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좀 안타깝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2: 네. 최근에 그 저도 상담한 그 가족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마음이 예. 좀 안 좋은데요.
0: 예.
2: 남편분이 보험을 해지하신 건 나는 절대 안 아파. 이런 고집이라기보다는 어깨가 무거워진 가장으로서 고정 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0: 그렇겠죠.
2: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내분 입장에서는 큰 방패를 잃어버린 기분이라 불안하신 것도 또 당연해 보이고요.
0: 네네. 진짜 두 분 심정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1: 맞아요.
0: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할까요?
1: 일단 저희가 보험에 대한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0: 네.
1: 남편분이 건강하신 거는 보험 가입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다.
0: 아, 네. 건강의 무기다.
1: 그렇죠. 흔히들 아플 때 돼서 보험을 찾으시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하지만 보험사가 뭐 절대 손해를 보는 장사를 안 하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병원 치료 이력이 생기면은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0: 네.
2: 네, 지금 안 아프니까 보험을 안 들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건강하고 젊을 때니까 세상에서 제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라고 관점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는 우리 집 가계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부터 따져보라는 건데요. 네.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매달 보험료가 부담돼서 중간에 지금처럼 해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남편분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 수익과 고정 지출 그리고 대출 교육비 등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심 보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0: 예, 5867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보장만 좀 최소한으로 구성할 수 없겠느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과 같다.
0: 마트 장보기?
1: 네,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볼 때 보면은 가장 필수적인 거 먼저 담고 요거 좀 더 담아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남편분 보험은 기본적인 실비를 남겨두셨으니까 뭐 쌀과 물 기본은 준비가 됐고요.
0: 생필품은 됐다.
1: 생필품. 네, 그 위에 3단계로 핵심만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3단계 핵심을 담아보자. 마트 장보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카트에 제일 먼저 담아야 할 1단계 뭔가요?
2: 네, 1단계는 바로 진단비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끊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그럴 때 가장의 공백을 메워줄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그 중대한 3대 질병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좀 욕심을 부려서 진단비를 뭐 5천만 원, 1억, 2억 뭐 이렇게 잡으면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생활비 수준으로 심플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상황에선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최대한 가볍게 담아보자라는 것이고 2단계는 뭐예요?
1: 네, 2단계는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장기 치료를 받을 때 나오는 이제 이런 치료비나 수술비인데요. 예. 큰 돈이 드는 대형 수술비나 가성비 좋은 조그만 수술을 했을 때도 나오는 수술비 위주로 필요한 반찬을 고르듯이 가볍게 추가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어떤 걸 담을까요?
2: 네, 3단계는 가성비 특약들인데요. 뭐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처럼 몇천 원 안 하면서 유용한 소스 같은 특약들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1단계와 2단계를 담았을 때 처음에 약속한 우리 집 월 보험료 예산이 꽉 찼다면 네. 3단계는 과감히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지금 예산에 맞춰가면서 담고 있는 거니까. 네.
1: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험을 다 해지해버린 남편한테 네. 잘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0: 이제 소통의 문제가 남아있군요.
1: 아, 그쵸. 당신 아프면 어떨려 그래? 이런 것보다는.
0: 안 돼,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
1: 이러면 싸울 수 있으니까 네. 남편의 그런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알아주면서 아내분의 그 불안한 마음도 같이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부 상황에 맞게 우리 가족의 안전장치, 우리 수준에 맞게 심플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를 건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건강하다는 것은 보험이 필요 없는 시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보장을 가장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 생필품이다. 그 위에 가장의 공백을 대비할 진단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차근차근 핵심적인 것들을 가볍게라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51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팀장님과 함께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조민정 팀장님.
1: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다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서 아주 심플하게라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2: 저도 비슷한데요. 이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 가정 소득의 7% 혹은 10%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0: 아, 7에서 10%. 네. 우리 월 가정 소득에
2: 맞습니다.
0: 예, 이 부분도 또 혹여 모르셨던 분들 있다면 메모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원희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또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김범수의 끝사랑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원희특별시 끝.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여의 상륜하들목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5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뒤로는 속도가 줄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구리시계부터 속도가 줄어있습니다. 성수대교까지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월 부근이 밀리고 있는데요. 갓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함춘호의 복성 담당 PD 김현호 PD입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작은 둥근 천장 아래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산이죠. 1제곱미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혼자 쓰면 넉넉해도 이제 둘이 함께 쓰면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가끔 비가 적기도 하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는 모습이 유난히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비를 피하려고 가까워진 걸 텐데 어느새 걸음을 맞춰 걷곤 합니다. 오늘도 간간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둥근 천장 아래 또 누군가는 오늘도 함께 걷고 있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복송. 7월 7일 화요일 오늘 첫 곡은 윤하의 한 우산 아래였습니다. 한 우산 아래. 제목도 참 이쁘더라고요. 예. 윤하의 아주 좀 분위기 있는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소서입니다. 소서. 24절기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소서가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실제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된 여름이다. 이제 절기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장마철이고 좀 습하고 이래서 계속 좀 후답지근하고 좀 찝찝하고 그런 기분이었는데 에어컨 있는데만 막 찾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아 이제 소서입니다. 소서.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조금 지낼만 했는데 이게 습도가 올라오니까 아,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상암동 쪽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날씨가 쨍합니다. 비 오고 나서 하늘도 되게 파랗고 구름도 맑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현재는 충청권과 남부권은 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전국 곳곳에 장맛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도 딱 오후에는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요즘 철이 철이니만큼 이게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기도 하고 안 온다고 했다가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항상 뭐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왠지 이 시기철에는 우산 잘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 뭐 편의점 가서 또 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또 비가

0: 한창 갑자기 막 거세지고 이럴 때는 잠시 뭐한몇분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여유도 가져보면 어떨까. 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잠깐 소나기도 많이 오잖아요 또. 그때만 좀 피하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니까. 송인철 쌤송님도 여기는 고양시인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맑은 하늘과 옅은 구름, 휴양지에 온것 같아요. 저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암동 저희 재원은 지금 13층인데 사무실이 그 창가로 해서 그 하늘공원 쪽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쪽을 보면 저 멀리 이제 파란색 하늘 구름도 약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그런 풍경입니다. 휴양지에 온것 같다는 송인철 쌤송님 문자에 공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기님은 강원도, 오늘은 강원도래요. 이렇게 주셨는데. 아, 우리 함디가 딱 읽었어야 되는데. 그 라디오 주파수가 안 나와서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긴 비가 온다고 유기님께서는 제보 주셨네요. 그러니까는 비가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4636님께서 안녕하세요.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굳건하게 자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 마디가 없으면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부러진대요. 우리도 일주일에 마디를 만들며 사는데 단단한 여정을 쌓아가기 위해 포크송의 힘을 빌려봅니다. 오, 저희 함춘의 폭송이 여러분들 마디 만드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한다면 저희가 뭐 고마울 따름이죠. 피디님 잘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 드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723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함춘의 폭성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제가 일하는 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이 어제부터 2주 동안 방학에 들어갔어요. 7월 6일부터 방학이시네요. 6일부터 다음 주 2주 동안. 조금 일찍 하는 건가요, 방학이? 뭐, 정확히 커리큘럼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참고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7월 셋째 주, 넷째 주, 한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럴 때 방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역마다 이것도 또 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보통 뭐, 7말 8초, 요 정도잖아요. 어린이집, 뭐 유치원, 뭐, 학원, 등등등. 예. 김PD님,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마침 그 4723님 방학, 이셔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들으신다고 하니까 내일 이제 함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춘의 폭송 들으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2 집사님도 신나는 음악과 현우 PD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셨고, 가솔 심쿵님도 저 칭찬해 주셨네요. 함디의 부재를 아쉬워하지만 현우 PD님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가솔심쿵님,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십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비가 지금 뉴질랜드 갔는데, 아마 오늘 비행기 몇시 비행기였는지 잠깐 헷갈리는데, 여튼 이제 오늘 도착을 하고, 내일 이제 방송에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멋쟁이주님도 새벽에 비바람 치더니 지금 해가 쨍쨍합니다. 3부는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TBS 음반 자료실입니다. 멋진 음반 하나를 처음부터 쭉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힌트는 남자 뮤지션입니다. 남자. 남자 솔로 가수죠. 네. 어떤 분의 앨범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따가 기대해 주시고,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나가셨던 곡들 선곡표, 그리고 지난 선곡표, 그리고 가끔 사진 막 등등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 의견 사연 신청곡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김혜지 아나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죠.
1: 서준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광석 사랑이라는 이유로,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현진섭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였습니다. 오전에 좀 잔잔한 곡들로 하는 것도 좋네요. 함디하고 할 때도 이런 분위기로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또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템포가 있는 곡들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런 느낌도 예,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송인철 쌤송님께서 근데 인스타 자주 보는데 그 TBS 소식은 못본것 같습니다. 제 인스타는 보이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뭐 TBS 따로 인스타가 있다기보다는 저희 함춘호의 복송에 인스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춘호 검색하시면 저희 이제 프로그램 뭐 소개라든지 저희 뭐 수요일에 하는 포크너 참여하는 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매일매일 선곡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0583님께서도 피디님, 추노님 부재 중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행이 너무 깔끔하셔서 너무 편안하게 잘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1시간 한반 이상 좀 남아 있습니다. 왠지 뭐 끝 인사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뭐잘 편안하게 잘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함퀴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예, 함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좀 주제 예, 내용입니다. 한국 야구의 메카로 불리는

거리는 이곳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곳이 이제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을 기념하는 의미로 오는 11일 이번 주 이제 올스타전 하죠. 그 마지막 올스타전 무대로 여기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1982년 준공된 이곳 자리에는 이제 밖에서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그동안 그 야구 팬들에게 있어서 이제 고척돔에 이어서 또 돔구장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바로 건설되는 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 걸리는 동안에는 또 다른 구장을 이제 지금 현재 홈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트윈스와 베어스 이 두 팀은 또 다른 데로 옆에 이제 이전을 하는데 여튼 예, 이 오랜 시간 많은 야구 팬들의 추억이 쌓인 이곳은 어딜까요? 예, 이곳이 어딜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BO 리그 현재 트윈스와 베어스 쌍둥이와 곰 예, 여기 이제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번 동대문 야구장, 2번 잠실 야구장. 둘 다 야구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죠. 이미 사라졌죠. 1번 동대문 야구장, 2번 잠실 야구장. 트윈스와 베어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도 뭐 이 야구장 뭐 많이 가보긴 했는데 누구나 다 이 야구장과 관련된 추억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런 내용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를 두 곡 준비했는데 뭐 여전히 노래만 들어보시면 정답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김연자 씨가 이런 노래를 예전에 발표했습니다. 그 씨름 뭐 주제가 이런 거 하고 88년 올림픽 이즈음에 만들었던 곡인데 바로 제목은 잠실 야구장입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어서 정재욱의 잘가요 이 곡입니다. 자, 두 곡 함께 하시죠.

정재욱의 잘가요. 잘가요였습니다. 앞서 들었던 곡은 김연자의 잠실 야구장이었습니다. 노래 제목만 이으면 잠실 야구장 잘가요였습니다. 제가 아까 올림픽 때쯤에 나왔다고 잠실 야구장 그 노래 말씀드렸는데 그 올림픽 아니라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86년. 그러니까 발표된 거는 85년에 발표됐는데 노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죠. 노래 가사 중에 호랑이, 거인, 청룡, 야생마, 사자, 범 이런 그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이제 처음에 출발했잖아요. 6개 구단으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있었던 그 마스코트들 쭉 이렇게 나왔는데 아, 참 친숙하네요. 예. 아, 참. 지금 정답은 뭐 잠실 야구장이니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번 잠실 야구장이었습니다. 82년에 이제 문 열었는데 40년 훨씬 넘게 뭐 한국 야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도 잠실 야구장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그 파란색 그 잔디가 눈에 확 들어왔던 너무나 그 이쁜 풍경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년부터 이제 철거 신축 절차 들어갑니다. 2032년. 2032년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그죠? 요때 한 3만 석 규모 동구장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지금 트윈스, 베어스 이 두 팀이 지금 홈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 두 팀은 잠실 주 경기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잠실 주 경기장입니다. 뭐 바로 근처긴 하죠. 이 잠실 야구장 모습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올스타전 하고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는 진행이 되니까 혹시 한번 뭐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 뭐 가보실 분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2707님께서 정답은 2번 잠실 야구장입니다. 국민학교 때는 동생 데리고 다니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 모시고 자주 다녔던 추억이 깊은 곳입니다. 95년 베어스 우승 때는 동생과 현장에서 아 이때 95년 베어스 우승 때 축하드립니다.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 순간인데 2015년 베어스 우승 때는 아버지와 야구장에서 기쁨을 함께했네요. 오, 베어스 팬이신데 다 역사적인 순간에 현장에 계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참 기쁘면서도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았네요. 주셨습니다. 4723님, 정답 2번 잠실 야구장. 저 대학 때 같은 과 친구의 예전 과외 선생님이었던 서울대 약대 학생과 함께 프로야구를 보러 갔는데, 아, 그 서울대 약대 선배 고향이 목포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지역적인 것 때문에 응원하는 팀이 저 반대편 삼루 쪽, 예. 아마도 뭐 당시 해태 타이거스나 뭐 기아 타이거스가 아니었을까, 예, 추측합니다. 그 선배는 삼루 쪽에 앉았는데 오비 팬이었던 저는 굳건히 오비 베어스를 원했었죠. 그런 경우 많죠. 친구들끼리 가서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반대편에 있다가 끝나고 같이 만나서 투닥거리기도 하고. 6313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답 2번 잠실 야구장입니다. 애들 초딩 때 한번 가고 못 갔는데 문 닫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셨네요. 한번 6313님 아직 뭐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9437님께서 잠실 야구장. 잠실 야구장은 김치말이 국수가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여기 가서 햄버거 먹었던 기억만 나는데.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거기. 당분간 먹지 못하겠네요. 예. 네. 혹시, 그죠, 이 김치말이 국수 유명하면, 그, 구장이, 이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리뉴얼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좀, 뭐, 좀 오래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2775님, 피디님 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는 좋은 문자 주셨는데, 정답은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딱 한 분, 예, 2775님만 오답 주셨습니다. 아, 동대문 야구장은 이미 사라졌고, 거긴 지금 이제 DDP가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뭐, 저 수고했다고 또 칭찬도 해주셨네요. 함디님 진행하실 때도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8803님, 8803님. 잠실 야구장 세월의 한 추억으로 남겠네요. 저는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스 두 팀 응원합니다. 오, 다 잘하는 팀 응원하시네요. 연초에 함디께서, 아, 기억납니다. 기아가 이번 시즌 하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4위입니다. 함디 오시면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크크. 그렇죠. 보통 프로야구 뭐 항상 연초 되면 어느 팀이 뭐 플레이오프 갈 것 같냐,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냐 이런 뭐 이렇게 뭐 질문들도 전문가들도 많이 받는데 야구 팬들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 기억으로도 뭐 LG, 기아 이런 팀들은 항상 상위권이었던 것 같은데 왜 함디가 하위로 예상했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8803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4403님. 공교롭게 두 분 다 03으로 끝나네요. 4403. 정답 잠실 야구장입니다. 얼마 전에 29살 나이에 처음으로 야구장에 가보았는데 응원 에너지와 야구의 매력에 푹 빠지고 왔습니다. 잠실 야구장의 탁 트인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즐거움을 알려준 남자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아, 이 남친께서 데리고 가셨군요. 이야, 그럼 남친께서 그 29살 나이에 처음 이제 여친을 그 잠실 야구장으로 모셔갔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규칙 알려주고, 예, 그죠? 뭐 저기 저렇게 된다. 왜 저 사람이 서 있다가 아웃이 된 줄 아느냐. 파울 설명해주고. 그죠? 잘, 야구장 처음 가신 분들은 야구 그 룰이 어렵잖아요, 처음에. 축구와는 좀 다르게, 그죠? 축구는 비교적 심플한데. 그래서 야구 규칙이 좀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좀 많으신데. 그죠? 뭐 희생플라이, 이런 거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막 뛰어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있고. 여튼, 예, 4403님 축하드립니다. 8803, 4403. 이 두 분은, 샵 0951 문자로,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박광현, 김건모가 함께 듣겠습니다.

나얼의 바람 기억 들으셨습니다. 앞서 박광현, 김건모의 함께 들으셨습니다. 교통정보, 사고 소식이 좀몇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추돌 사고로 인해서 3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10시 44분쯤 들어온 소식이고, 역시 10시 38분쯤 들어온 소식, 동부간선로이고, 성수방향입니다. 중랑교에서 장안교 가는 길, 역시 추돌 사고로 2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0시 한 50분 노래 나갈 때또 들어왔는데, 역시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이고,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좀 가는 길, 역시 추돌 사고로 2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방향으로 지금 사고가 두 건이나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에 따라서 좀 정체도 빨간색으로 되게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 끝곡은 이상우의 곡입니다. 이젠.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위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구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한강철교 아래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뒤로 여의도 부근이 정체입니다. 그리고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신월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1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고 또 강변북로는 지금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중랑교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2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뒤로 사고 여파 때문에 중랑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 밀립니다.

0: 뭐 우리 함준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준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3부 첫 곡은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이었습니다. 6월은 지났지만 이 곡을 한번 듣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4723님께서 한포송 김현우 PD님 선곡 최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또 기분 좋은 이야기가 선곡 좋다. 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함디가 있을 때보다는 또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한 2주간 준비를 했었는데 좀 취향에 좀 맞으셨는지 그래도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아까 또 송인철 MC님도 중간중간 노래 좋다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 제가 진행해서 좋다 이런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9280님도 김현우 PD님 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몇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또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함춘의 복송 지난 한 2주 동안 해서 저희 지금 함디 진행자가 뉴질랜드로 공연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돌아와서 내일부터 방송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BS 음반 자료실 이제 준비했는데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해철의 곡입니다. 길 위에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S플렉스 센터에 위치한 TBS.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서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음반 자료실이 있습니다. 음반 자료실을 들어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D가 있죠. 그 많은 CD들 중 한 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BS 음반 자료실. 자, TBS 음반 자료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봐서 이거 괜찮으면 우리 함디 버전으로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앨범은 조용필, 예, 조용필 앨범입니다. 그 수많은 앨범 중에서 조용필 7집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앨범, 조용필 앨범 정말 많아서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봐도 음반 목록을 쭉 펼쳐보면 80년 1집부터 쭉 해서 최근에 이제 20, 헬로우 이후에 나왔던 20까지 앨범들이 많은데, 아, 참 고민이 됐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앨범이 12집이랑,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7집, 이런 앨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7집 준비했고, 85년도에 발표된 앨범입니다. 85년도에 나왔고, 이 앨범이 여러 조용필의 음악, 에도 여러 뭐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좀 락 성향의 느낌, 뉴웨이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더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먼저 1번 트랙부터 준비했습니다. 1번 트랙은 조용필 하면 딱 떠오르는 약간 어덜트 컨템포러리 같은 느낌, 예, 어떤 조용필의 상징 같은, 들어보면 아 조용필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작곡 조용필, 양인자 작사입니다. 눈물로 보이는 그대라는 곡입니다. 자, 1번 트랙부터 함께 하시죠.

조용필 7집 1번 트랙 눈물로 보이는 그대였습니다. 6934님께서 85년이면 제가 중2 때네요. 그때 가수왕 대전 이런 거 하면 조용필 씨가 늘 가수왕이 되었었죠. 80년대는 뭐다 그랬었죠. 이 노래는 처음인데 좋네요. 이런 게 라디오가 주는 기쁨이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실 이 곡이 7집 그 앨범에는 소위 타이틀 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에 딱 적혀 있습니다. 조용필 7집, 눈물로 보이는 그대, 그리고 들꽃. 들꽃은 이제 비면 첫 번째 곡인데. 근데 이제 활동은 사실 요 곡보다는,

시작할 때그 키보드 이 소리가 약간 뉴웨이브 신스팝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요즘에 한 MZ 분들이 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트랙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시죠.

자, 3번 트랙은 시작 부분의 베이스 연주가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약간 신스팝 스타일의 좀 댄스 곡 느낌도 드는 프리마돈나라는 곡 함께 하시죠.

다음 4번 트랙은 이 곡도 눈물로 보이는 그대처럼 조용필 작곡 양인자 작사입니다. 약간 AOR 느낌의 편곡도 아주 마음에 들고 요즘 여름과도 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나의 노래.

자, 5번 트랙입니다. 이 곡도 제가 이 앨범에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예. 내가 어렸을 적엔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 당시 위대한 탄생 기타 치시는 최진영 씨 곡입니다. 작사를 조용필 씨가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엔이었습니다. 송이철 샘송님께서, 오, 요거 예전에 음진에 나왔던 꼭지 아닌가요? 음반자료실. 아, 맞습니다. 예. 4723님께서도 함춘의 폭풍 음반자료실, 지난주 시인가 천장 그 푸른 돛, 명곡들이 인별그램에 올라왔을 때 유심히 봤었는데, 음반자료실 하면 인기 코너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백이집사님, 역시 최고의 선곡, 조용필 씨는 가왕이 맞죠. 앱과 독사이님은, 처음 듣는 곡들인데 참 좋네요. 주셨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곡들은 비교적, 예, 비교적 좀덜 알려진 곡들이었습니다. 사실 LP 기준으로 보면 이 뒷면에 훨씬 히트곡들이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A면의 마지막 곡, 그대여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당시 가요톱10에서 상도 받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또 조용필 씨의 대표곡으로 알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덥고 이런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조용필 작곡, 하지영 작사, 그대여. 함께 하시죠.

들꽃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이 그대여였었죠. 이 들꽃은 조금 빠른 음악들, 어제 오늘 그리고나,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뭐 미지의 세계, 뭐 이런 곡들에 이어서 좀 차분한 느낌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곡이었죠. 들꽃이었습니다. 들꽃은 이제 비면 첫 번째 곡이었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뭐다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명한 곡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씨 1집에 수록된 곡 이전에, 이미 이 조용필 7집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재하 씨가 위대한 탄생 키보드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했었기 때문에, 그 때의 연으로 이 곡이 이제 만들어졌고, 조용필 씨 버전으로 사실은 먼저 나왔었죠. 당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후에 최근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죠.

아, 좋네요. 조용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앱과 독사님께서 정말로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듯한 멋진 곡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7집에서 사실 두 곡이 더 남아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은 두 곡은 조용필의 아시아의 불꽃. 이것도 정말 그 팩스 뮤지카 생각도 나고, 정말 멋진 곡인데,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여행을 떠나요도 이 7집에 수록돼 있습니다. 9709님께서 오늘 선곡은 유독 휴양지에서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네요. 마침 하늘도 여름 동해 바다와 함께 보았던 눈부신 하늘빛입니다. 마음만은 이미 휴가 중. 그쵸. 미지의 세계나 좀 아시아의 불꽃, 여행을 떠나요 이런 곡들은 다 뭐 드라이브 하면서 휴가 떠나면서 들으면 더 좋은 곡들일 것 같습니다. 함디와 또 다른 색다름과 열정으로 저희 아침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 PD님. 그리고 6934님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주셨고. 이 곡은 아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씨 개인 노래인 줄 알았는데 유재하 씨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조용필 님이 먼저 불렀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 4723님도 음반 자료실 오늘 너무 좋았다는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와 관련된 추억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함디가 돌아오십니다. 내일부터는 저 이제 원래 하던 포크너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내일 오는 팀도, 약간 소규모 밴드, 어쿠스틱 밴드로 출연을 하는 팀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의 복송 담당 PD, 김현우 PD였습니다. 내일은 함디와 함께 하시죠.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1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또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 방면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제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에서 상계교 사이만 밀릴 뿐 그 외 구간은 소통 원활합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입니다. 사고 있었고요. 지금 갓길로 차량 옮겨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 등 3박 5일간의 순방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달 G7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시의회는 오늘 오후 12대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엽니다.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3선인 임만균 시의원이 올라있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민주당 성흠재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배 시의원이 뽑혔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이 전체 108석 중 80석을 획득해 조례안 재의결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38석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 등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긴장관계가 예상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관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진행자가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두 가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액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조 원에 가까운 성과금 영향이 있었음에도 이번 분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합산보다 많은 수준이고 글로벌 빅테크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일시에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3분 41초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함 보관 장소와 그 주변에는 폐쇄회로 TV로 촬영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지 등 보관 장소 관련 CCTV는 고정형으로 설치돼 있어 회전이 불가능하며 촬영 범위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핸드볼 경기장 지하 사무실 두 곳에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투표록, 개표록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8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7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상황 그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면으로 여의도 주변만 속도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압구정, 반포 주변 3,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만 밀리는 것 보입니다. 원효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지금 구리에서 종암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고 램프 사이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에서 서운분기점 사이 1, 2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 양재에서 반포 사이 7km 구간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연금이나 저축, 투자 뭐 이런 것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제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체력입니다. 통장 잔고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근육 저축도 잘 쌓아둬야 한다는 거죠. 주식이나 투자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체력은 내가 먹고 자고 움직인 만큼 조금씩 차곡차곡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일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또 노는 것도 체력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40대 이후의 운동은 단순한 자기관리를 넘어서서 삶을 오래 잘 즐기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밥 잘 챙겨 먹고 푹 자고 틈틈이 몸도 움직이면서 이번 여름 지치지 않고 잘 버텨보시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첫 곡은 10cm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오늘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날씨에다가 뭐 곳곳에 이제 장마 들어가잖아요. 곳곳에 소나기도 내린다고 하는데, 뭐 온도 자체도 높고 또 자칫 축축하니 처질 수 있는 날씨라서 또 신나는 노래 첫 곡으로 고르셨다고 합니다. 모든 선곡에 이유가 있는 선곡의 진심인 우리 천효진 PD님. 진짜 기타 소리 그,

0: 뭐 딩가 디리디리 댕댕 하는 소리가 좀 시원하고 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 근데 제목은 오토바이로 돼 있는데 이 노래 부를 때 오도바이라고 굉장히 구수하게 또 노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오도바이로 기타를 타자는 가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따가 우리 제작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가정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재무 전문가 구인선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두분다 오늘 처음 뵙잖아요.
2: 네.
0: 특히나 이제 구인선 팀장님 오늘 TBS 방송은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TBS 이제 머니특별시를 같이 이제 진행을 맡게 돼 이제 구인선이라고 하고요.
0: 네.
1: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긴장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마이크 앞에 좀 서니까 이제 좀 설렘이 이제 긴장을 좀 역전한 네, 그런
0: 좋네요.
1: 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험업계 한 15년 정도 이상 좀 근무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 쪽으로 걱정을 하시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모든 저의 노하우들을 다 털어버리면서
0: 예.
1: 그 걱정을 다 떨칠 수 있는 정보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0: 네, 경제 전문가 구인 공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인선, 예, 파이팅. 그리고 문나영 팀장님은 그동안 화요일 격주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셨는데 이제는 매주 나와주신다고 또
2: 네.
0: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다른 요일과 다른 우리 화요일 팀은 이런 강점이 있다. 우리 새로운 조합이지만 앞으로 이런 강점 밀고 가보겠다. 뭐 어떤 자랑해 주실 게
2: 네,
0: 있을까요?
2: 저희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화요일 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예, 파이팅. 나요, 나요, 나영,
2: 네.
0: 문나영. 나야, 나야, 나. 예,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조합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샵 0951번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 넘게, 영업이익은 56% 넘게 증가했으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1800%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갔고요.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한 점검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납품 입점업체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중견 협력업체에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체당 운전자금 기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하고 보증 비율은 90%로 높이며 보증료도 일부 낮추기로 했고요. 은행권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신규 대출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홈플러스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이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감원은 협력업체 금융회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해 피해 기업의 자금난을 신속히 파악하고

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자 편의점들이 복날 보양식 간편식 경쟁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식 삼계탕 평균 가격은 최근 18,000원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장어와 닭, 훈제오리 등을 활용한 도시락과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까지 다양한 보양식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CU는 삼계탕을 햄버거로 재해석한 보양 삼계버거와 장어 도시락 등을 출시했고 이마트24는 장어 도시락과 민물 장어 김밥을 내놨으며 GS25는 민물 장어와 훈제오리를 활용한 도시락을 세븐일레븐은 1, 2인 가구를 겨냥한 반계탕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여름철 보양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바로 서울시 중구입니다. 자, 중구로 가볼 텐데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도 사람처럼 겉모습보다 내실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보험 속 중복 보장은 어떻게 줄이고 부족한 암, 뇌혈관, 심장질환 보장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또 은퇴를 앞둔 시점에 기존 실손보험은 유지하는 게 나은지 살펴보고요. 적정 보험료 기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고민사연부터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신당동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매일 새벽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청소하는 빰빠라밤 환경미화원이에요. 고된 일하느라 늘 고생하는 남편인데 요즘 이 양반 때문에 제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본인 보험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저보고는 손도 못 대게 하더니요. 며칠 전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보험료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3: 여보, 나 진짜 미치겠다.
2: 왜?
3: 이번 달 월급 들어온 거 보니까 생활비 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2: 띠로리.
3: 아, 대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4: 아니, 당신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길래 그래? 매번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한다고 큰소리 쳤잖아.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어머, 여보, 당신 한 달에 보험료가 97만 원이나 나간다고?
2: 문나영 팀장님이 우아한 목소리로 해주셨지만 같은 사람 역할이에요. 확인해보니까 남편 보험은 모두 8건이었습니다. 2007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들어있었고요. 2년 전 전립선 비대증 수술 뒤에도 보험 3건을 더 추가하면서 월 보험료가 97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암 진단비는 총 6천만 원이었지만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은 각각 1천만 원, 뇌출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심장 쪽도 허혈성 심장질환은 500만 원인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6천만 원이더라고요. 아유, 이 숫자 다 확인하기도 진짜 힘들었네. 남편 보험이 제대로 구성된 건지 월 97만 원짜리 보험료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0: 라고 오늘은 중구 신당동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남편분 월 보험료가 세상에 다달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97만 원이나 된다.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이게 과연 보장이 다 필요한 건가 좀 보험료 줄일 순 없는가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남편분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셨다고요?
1: 네. 저희가 신당에 출동해서 남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왔는데요.
0: 혹시 떡볶이도 드셨습니까?
1: 아, 네. 그럼요.
0: 맛있죠. 예.
1: 아이스크림까지.
0: 예. 먹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서.
1: 맞아요.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하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구조가 된 전형적인 케이스였는데요.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은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암진단비 6천만 원으로 사실 많은 편이지만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혈관 질환은 1천만 원에 불과했고요. 심장질환도 500이면 마찬가지로 균형이 좀 많이 무너져 있죠.
0: 네.
1: 보장은 불균형하고 보험료는 굉장히 과도하게 높은 편이셨습니다.
0: 네, 이걸 그냥 슥 그냥 훑어보면 암 6천, 뇌출혈도 6천, 급성 심근경색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들 다 6천 이러니까 든든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파헤쳐보면 실속은 좀 없다.
3: 네, 맞습니다. 우선은 6천만 원 기준으로 평준화가 다 되어 있으셨단 말이에요.
0: 네.
3: 그런데 이거를 딱 까보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서는 뇌혈관이 터졌을 때만 이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뇌졸중은 반대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막혔을 경우 먼저 오는 질병을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0: 예.
3: 거기에 이제 뇌혈관 질환은 터지거나 막히거나를 포함을 하고요. 그 밖에 뇌혈관의 후유증인 중풍, 그다음에 뇌 그 동맥류 같은 예. 꽈리까지도 이제 보장의 범주에 하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뇌출혈보다는 뇌졸증이 뇌졸증보다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사실은 더 폭넓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여러분들을 이제 좀 많이 도움을 좀 드리다 보면 뇌출혈보다 뇌경색으로 인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배치가 좀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부분 이 1,000만 원밖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뇌심 쪽에 뭔가 보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 뭐 마음을 놓으실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범위까지 이 보장이 되는지 금액뿐만 아니라 보장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하는 거네요.
4: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심장도 똑같은데요. 예전 보험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1: 네.
4: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심장질환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례를 보면 뭐 협심증이나 우리 스탠드 시술처럼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그래서 심장질환 쪽도 보장 범위를 잘 챙겨야 한다. 그래서 현재 이 보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3: 네, 우선 과도하게 비중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던 암 진단비는 조금 축소를 좀 시키고요.
1: 예.
3: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보장을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저희는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장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추자라는 거예요.
1: 예.
3: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비로 이 모든 이제 보장성을 다 채우게 된다라면 보험료에 대한 좀 부담이 좀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로 이제 보완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1: 예.
3: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발병률이 높은 보장을 계속 채워 넣는 이런 부분으로 핵심이 됩니다.
1: 예. 그럼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굵직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은 그 시간이 좀 빨리 돌아왔습니다. 매도 빨리 맞으라고. 좋아요. 이쯤에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4: 네. 헤이스 바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그 뉘앙스 아닌데. 그것도 그래? 모르냐?
4: 이거요?
1: 네.
4: 그것도 모르냐?
1: 아, 좋아요. 오, 가장 잘 소화해 주신 팀장님이시네요.
4: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4: 전립선 수술 이력이 있으면 암, 뇌, 심장, 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전립선 수술 이력이 있으면... 뇌심까지는 연관성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립선이 뭔가 안 좋다는 건 암. 전립선도 암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찍어보겠습니다. 아,
4: 네.
3: 경쾌한데요?
1: 가차 없이 치시네요. 예.
4: 네, 정답은 X인데요.
1: X요?
4: 우리 전립선 관련 보장은 제외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는 있지만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 같은 보장은 여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전혀 포기할 상황은 아니시고요. 지금이라도 꼭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1: 예, 뭐 전립선 비대증 수술 같은 거 받으신 이력 있으시면 보험 가입 다 어렵지 않을까 저처럼 이렇게 이르게 포기하시지 말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 없이 또 진단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보험금 청구 방법을 몰라서 이걸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3: 정말 많이 계시기는 한데요.
1: 네.
3: 그중에 이제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요즘에는 정말 좀 많이 간편해졌다라는 이제 희소식도 있는 건데
1: 네.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아니면 그 영수증 아니면 진단서를 좀 발급을 받으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핸드폰으로 어플 한 가지 그 회사에 대한 어플을 까시고
1: 예.
3: 사진만 올리시면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1: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단서 영수증 이렇게
3: 맞아요.
1: 찍어서
3: 사진 찍는 거죠.
1: 예, 예.
3: 그렇게 해서 이제 로드

0: 만 하시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핸드폰을 다루기 어려워하신 어르신분들 맞아요. 또한 분명 계시거든요.
1: 그럼요.
0: 그럴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 상품을 가입해 주셨던 모집

0: 으로 생각하면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1: 맞아요.
0: 돈만 내고 청구를 안 해.
1: 내가 받을 건 못 받아.
0: 또는
1: 무슨
0: 청구를
1: 일입니까?
0: 못 해.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2년 전 전립선 비대증 수술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고 2년 이전에도 뭔가가 좀 병원 이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또 청구했던 또 빠뜨렸던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보험료 게다가 지금까지 매달 97만 원씩이나 내셨는데 네, 받을 수 있는 그 보험금 제대로 못 챙기시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고. 하지만 또 여러 청취자분들 고민 문자를 보다 보면요, 또 지인 권유로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해두고 이게 내가 뭐 얼마 내고 있는지 보장은 어디까지 되는지 이거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 참 많아요.
2: 맞아요. 정말 보험은 누가 권하니까 하니까 아니라 사실 내 상황에 맞는가가 기준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1: 네.
2: 지인 때문에 가입하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중복된 보험만 늘어나고 보험료는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 네.
2: 특히나 우리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소득 대비 유지 가능한 보험료가 사실 최우선 고려 사항인데
1: 네,
2: 지금처럼 98만 원은 사실 절대로 뭐 유지할 수가 없겠죠. 은퇴하게
1: 맞아요.
2: 되면. 그래서 요 금액은 30만 원대로 줄이는 게 사실 목표가 돼야 됩니다.
1: 오, 30만 원대 이하로 줄이는 거. 그럼 지금 97만 원이니까 뭐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거네요.
2: 네네. 우리 중복된 우리 암 진단비는 좀 줄이고 부족한 뇌혈관, 심장 질환은 넓히면서도 충분히 그 금액이 가능한데요.
1: 네.
2: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진단비만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나 생활비 진단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리고 2007년에 가입하셨던 이제 실손의료비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과는 좀 구조가 많이 좀 다르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데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기존 실비의 장점이 훨씬 더 월등하게 더 좋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인상률 또한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실손보험은 유지하시는 걸로 결정을 좀 하셨습니다.
1: 네. 실손은 전환하지 않고 유지해두는
0: 맞습니다.
1: 방향으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을 다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됐나요?
2: 네.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실손은 유지를 하시고요. 암 진단비는 6천에서 3천으로 좀 줄여드렸고 거기에 부족한 암 치료비와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1: 네.
2: 그리고 뇌혈관과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 수술비를 보강해서 3천씩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서 보험료는 38만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1: 와,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네, 30만 원대로 줄이겠다 약속을 지켜주셨 는데요. 97만 원이었다가 38 됐으면 절반 넘게 준 거네요.
0: 네, 그래서 연간 그 700만 원 정도를 아끼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당연히 너무 좋아하신 거는 당연한 거고요.
1: 네.
0: 만족도도 상당히 좀 높으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꼭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방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1: 네,
0: 내 현재 상황에 맞게 가입되어 있는지 그렇다라면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이런 사례 자체가 여기에 대한 중점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다만 우리 모든 고객이 같은 결과를 사실 얻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2: 보험료 절감 가능 여부는 기존 가입 내용, 연령 그리고 건강 상태, 보장 목적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설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원하시던 보장도 채우고 보험료는 절반 이상으로 뚝 다이어트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해둔 보험들은 보장 범위가 좁다거나 뭐 지금 뭐 의료 시스템에 좀 맞지 않는다거나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불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만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연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해지한다는 게 답이 아니고요. 이번 청취자분께서도 실손보험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게 장점이 크기 때문에 또 기존 보장에서 지킬 부분은 지키셨죠. 뇌, 심, 그쪽 부족한 보장은 또 보완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감당 가능한 보험료로 다시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의 아, 또 활약이 돋보였던 또 사연이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집도 전문가분들이랑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우리 청

청취자분들이 전문가분들한테 러브러브 하트가 뿅뿅일 거 아니에요. 예. 시스타의 러빙 유 보험료 료 어떻게 조정할까? 시스타의 러빙 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S-I-S-T-A-R 시스타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문팀장님 미담 사연이 도착해 있어요. 9093님 양천구에서 문팀장님 만나서 리모델링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는 보험 걱정 안 하고 살아서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라고. 네. 예.
1: 양천구요?
0: 예.
1: 저번주에 간서 해드렸던 분 같아요. 아.

0: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배웠지만 제작진들의 말을 들어보니 문 팀장님에 관한 미담 사연이 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비결은 뭔가요?
1: 두둥. 만족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드리는 거.
0: 약간 교과서적인 대답이기는 한데.
2: 제일 어려운 거예요.
1: 맞아요.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화요일 방송이니까 잘 들어주십사.
0: 아, 머니 특별시 그렇죠. 들어주시라고? 네, 아,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네요. 그렇죠.
1: 꼭 들어주십사.
0: 네, 우리 상부상조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민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0293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월 수입은 약 700만 원이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교육비만 200만 원이 넘고 식비, 관리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늘 마이너스인데요. 보험료와 통신비, 구독료 등 고정지출까지 더해지다 보니 저축은커녕 비상금 마련도 어렵습니다. 특히 보험은 예전에 권유받아 가입한 상품이 많아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줄이거나 정리해도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부부와 자녀 셋이 있는 가정이라면 생활비와 교육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적절한지 또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상담 민원을 넣어주셨어요. 그 자녀가 셋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또 많으시겠습니까. 월 수입이 700만 원이시면 이게 정말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자녀 셋에다가 뭐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생활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서는 크게 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좀 있게 되는데 네. 첫째 이제 교육 비중이 교육 자금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면서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 분명하셨거든요.
0: 네.
3: 그리고 둘째가 고정비 점검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보험료 또는 통신료 아니면 TV 구독료 같은 거는 사실 한번 가입하고 설정이 되면 건들지를 않아요. 방치를 하게 돼요.
0: 맞아요. 저도 그 넷플릭땡 맞아요. 언제 나가는지
3: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런 느낌이잖아요.
3: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출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안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자, 월 수입이 700만 원인 다섯 식구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생활비와 저축을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1: 네, 월 700이라면 우리 지출 구조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생활비는 최대 60에서 65% 수준으로 만들고 한 400에서 450만 원 이내로 사실 묶어야 되고요. 저축과 비상금은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사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나머지 한 15%, 10에서 15%는 뭐 여행이나 뭐 경조사 같은 우리 변동성 지출로 남겨두는 게 좋겠죠.
0: 예. 이렇게 하려면 고정비를 어쨌든 줄여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부분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3: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네. 보장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보험부터 사실은 살펴보시는 보험.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우선순위만 분명히 하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정리하시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0: 네.
3: 우선 첫 번째, 실손보험은 무조건 가입과 유지를 해야 할 것. 그다음 두 번째, 암, 뇌, 심장과 같은 이른바 저희 3대 성인병이라고 일컫는 3대 네네. 진단비는 최소 2천만 원 이상 보장되도록 유지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0: 네.
3: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가성비가 좀 낮은 안 좋은 특약들도 분명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3: 거기에는 뭐 입원 일당 특약, 뭐 통원 특약, 뭐 잡단 수술비 또는 어떠한 위로금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보장에 대한 효율이 낮을 수 있으니 이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가족 전체 보험료를 80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요. 대부분 이 과정에서 월 20에서 40만 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사실 보험만 정리를 잘해도 연 240에서 480만 원 정도가 사실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저도 경험담을 얘기했지만 뭐 넷플릭 땡 등등등등 뭐 통신비 구독 이런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고정비들도 여러 개가 모이면 꽤 큰 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이 통신비도 사실은 가족 간의 요금제를 묶어서 좀 사용을 하시거나
0: 네.
3: 내가 쓰고 있는 통신비의 그 약정 기간이 끝났다라면 요금제를 네. 좀 변경 또는 알트1폰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라면 회선당 만 원에서 2만 원도 절약이 또 가능합니다.
0: 네.
3: 거기다 이제 OTT나 음악 이제 듣는 이제 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서도 가족 또 한 개의 계정으로 공유가 좀 가능하잖아요.
0: 맞아요.
3: 그렇게 사용하시다

0: 하면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또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부터 딱 제일 먼저 얘기했던 새 자녀의 교육비. 이것도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돈을 무작정 줄여버리자. 이거 쉽지가 않아요.
2: 그렇죠.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비인데 제가 사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학원에서 강사를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1: 어떤 과목을?
2: 수학.
1: 수학 선생님이셨구나.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수학은?
2: 수학이요?
1: 네.
2: 아, 열심히 해야 합니다.
1: 네. 나도 굉장히 교과서적이지만.
2: 예, 왜냐면은, 뭐, 많이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1: 네.
2: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했을 때, 보니까, 가방만 들고, 수업에는 사실 집중 안 되고,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정말 반 이상이에요.
1: 출석만 하고.
2: 그렇죠. 수강료가 사실 비싸거든요.
1: 그럼요.
2: 근데, 엄마,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지 애가 조금 실력이 늘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1: 다른 애들도 다 가니까.
2: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교육비만 나가는 거고 사실 실력 향상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우리 부모 마음에 다른 아이들은 다니는데 내 아이만 안 다니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 비효율적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교육비는 사실은 줄이자라는 내용보다는 효과가 없는 거를 좀 제거를 하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결국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단위로 내 자녀와 성적이나 아니면 학습 태도, 목표 달성률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효과가 없는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미련 없이 한번 중단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1: 네.
0: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저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비땡 방송 같은은
1: 으부스.
0: 네, 맞아요. 공공 이제 강좌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좀 적극 활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됐을 경우 과목당 10만 원 이상 또한 절약이 또 가능하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정 지출을 좀 줄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유 자금을 또 저축으로 연결을 해야 할 테잖아요. 저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2: 네. 사실 우리 저축은 남으면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시고요.
1: 네.
2: 먼저 저축을 먼저 빼놓는다.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1: 아, 내가 돈이 남으면 저축하겠다가 아니고
2: 절대 못합니다.
1: 아, 미리 빼놔야 한다.
2: 그렇죠.
1: 네.
2: 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10에서 15%를 자동이체로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놓고
1: 네.
2: 그러면 또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500을 벌던 400을 벌던 저축은 못합니다.
1: 항상
0: 부족하죠.
2: 맞아요. 700을 벌어도 부족합니다.
1: 네. 그 말씀은 진짜 공감해요. 월급이 얼마여도 올랐는데도 계속 여전히 부족해. 그쵸?
0: 항상 부족해요. 신기한
1: 네,
0: 거예요.
1: 네. 그래서 저축할 그래. 돈은 미리 빼놔야.
0: 맞아요. 할까? 거기다 플러스적인 요건이 이제 비상자금도 따로 저희는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1: 네.
0: 이거를 목돈으로 크게 먼저 시작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꾸준하게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꾸준하게 이제 생활비를 확보해 나가는 형식으로 목표를 좀 잡고요.
1: 네.
0: 이 돈이 비상자금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 돈마저 없다라면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저희가 자주 쓰는 거 있죠.
1: 아,
0: 긁죠?
1: 나의 신용을 담보로 네. 나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를 긁죠.
0: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금액은 해결이 되지만 언제 갚아야 돼요? 다음 달에 고지서로 날라오죠.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이 비상자금을 꼭 목표로 두고 그 구분을 좀 지어서 실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두 분께서 지금 너무 중요한 꿀팁들을 주고 계신데요. 필요하신 부분 꼭 메모 해두시고요. 결국 핵심은 이게 무조건 모든 지출을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줄이자 이 얘기가 아니라요. 좀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돈의 흐름은 없는지 이걸 재정비해보자는 겁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절약이 아니라 구조조정이에요.
1: 네.
2: 우리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2: 소비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흐르는 길 자체를 바꾸는 게 진짜 해결책이 될 거예요.
1: 네.
0: 네, 그리고 한번 이 구조를 좀 잡아놓게 되신다면 처음에는 사실 어렵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그냥 이제 이게 생활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자동으로 돈이 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생활이 훨씬 가벼워지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무조건 뭐 다 아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효과적이지 않은 곳에 돈이 흘러가고

0: 있진 않은지 지출 점검 요것부터 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방금 배웠죠. 저축은 생활비에서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들어왔을 때 먼저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놓고 비상금도 떼어놓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뭐 질문 있으시다거나 뭐 경제 관련, 가정 경제 관련 뭐 질문 문자 또 상담 신청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민원이고 951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55세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보험은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두려고 합니다. 50대인데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건강한 편이라 병원에 거의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암보험도 꼭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사연이에요.
1: 네. 암보험. 가입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0: 네.
1: 또 암보험은 보통 약만 드시고 특히 뭐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고 하시면 일반 심사로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 50대 이후에는 보험료가 40대보다는 비해서 확실히 보험료가 좀 비싸실 거고요.
0: 예.
1: 과거 병력이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때문에 좀 보험료도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 9510님처럼 나 아직 건강한데 그리고 이거 실손만 있으면 되지 뭐 암보험 꼭 가입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실손보험에서도 물론 보상이 됩니다.
0: 네.
1: 뭐 가입 연도에 따라서 뭐 70에서 80% 정도는 보장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100% 보장이 안 되면 나머지는 제가 돈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리고 사실 암이 걸리면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0: 그렇죠.
1: 당분간은. 그러게 되면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 암이 걸렸을 때 다 급여로만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비급여 치료비는 전부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 보험을 가입해두면 거기서 몇 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0: 예.
1: 그다음에 남은 부분은 또 치료비나 이런 걸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좀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그럼 아무튼 우리 9510님의 질문 민원에 대한 이 결론은 어쨌든 암보험 진단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병력도 없고 지금 건강하시니까 50대라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네요.
2: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양호하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병원 이력이 진짜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셨다라면 저희가 일반 표준체보다 더 할인율이 적용돼 건강체 더 저렴한 상품으로도 가입이 충분히 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0: 네. 그러니까
2: 다만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보장 범위나 아니면 보장 금액을 확 높여서 가입하기에는
0: 네.
2: 너무 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이제 적정한 진단비와 아니면 반복 지급이 되는 치료비에 대한 조합으로 같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실 때 보험 가입하셔야죠. 사실 이거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게 보험 가입할 때 내 스펙이 되잖아요.
2: 그럼요.
0: 예, 오히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민원 8456님 사연인데요. 그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태아 보험을 확인해 보니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상품이 아니라 30세 만기라고 하네요. 아이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된 뒤에도 보장을 이어주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성인이 되면 만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기존 보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새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1: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양천구 아까 그 게시판에 주셨던 분.
0: 네.
1: 그분도 지금 3학년, 5학년 우리 자녀분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본인들은 100세까지 그 보장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어요. 근데 증권을 딱 보니까 20년 납 30세 만기였던 거예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100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신 보장이 100세까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세 또는 30세의 만기 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뭐 부모님은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중간에 끊기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유리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지금 미리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2: 네, 우선 저는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0: 네.
2: 우선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대한 질병의 위험, 즉 리스크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 때부터는 성인 기준에 좀 맞춰서 재설계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릴 때 20년 동안 납입을 다 해주고
0: 예.
2: 30살 되면은 만기가 됐으니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자,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0: 예.
2: 부모님 역할은 끝나신 게 맞습니다. 20년 동안 납입 잘 해주셨어요.
0: 네.
2: 성인이든 이제 자녀, 그 자녀가 20년 납에 100세 만기 성인 보험을 뭔가 또 가입할 거잖아요.
0: 네.
2: 그러면 도합 누굴 위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걸까요?
0: 아.
2: 네. 만약 그 안에 뭔가 조정이 있었다라면 40년 이상을 납입할 필요는 없고 부모님이 예. 20년, 자녀가 20년 낼 필요가 없고 더 빠르게 납입을 완납을 시킬 수 있는 이 선택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이 보험. 어릴 때 필요한 보장이랑 또 어른 되고 필요한 보장은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해두신 보험은 만기 시점 보장 내용 꼭 이번 기회로 체크 한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원 329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42세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보험이 많긴 한데요. 대부분 10년이 넘은 거라 기억도 잘 안 나요. 증권이 너무 많아서 정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설계사에게 잘 돼 있는지 물어봤는데 괜찮다는 말만 해서 솔직히 믿음이 정말 안 갑니다. 아이들 교육비 지출도 점점 늘다 보니 매달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 돼서요. 줄이고 싶긴 한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라고 보험 정리가 꼭 필요하신 도움 요청을 해주셨네요.
1: 네. 사실 우리가 보험은 굉장히 많긴 한데 내가 뭘 들어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0: 그런 경우 이런 많다니까요.
1: 분들이 정말 많아요.
0: 네.
1: 보통 뭐 30대에 여기저기 뭐 권유를 받아서 아시는 분 권유를 받고 뭐 회사에 찾아오시는 설계사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상품을 가입하시는데
0: 네.
1: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막상 증권을 들춰보면 뭐 암보장만 해도 뭐 여러 개 뭐 입원비 특약도 여러 개 비슷하게 겹쳐있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보험료는 많이 나가는데 정작 필요한 큰 보장은 사실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0: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3293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뭘까요?
2: 네, 첫 걸음은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 증서를 한번 다 모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증권을 요즘에는 잘 안 받거나 아니면 어디에 보관하고 그렇죠.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0: 네.
2: 하지만 내역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통장 내역
0: 네.
2: 자동 이체 빠져나가는
0: 네.
2: 그걸 역추적을 해서 증권 재발행 요청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0: 네.
2: 남편 것, 본인 것 모두 한번 꺼내셔서 보장의 항목이라든지 보험 내용, 그다음에 보장 기간, 거기에도 보험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0: 네.
2: 그래야 중복되고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보험료나 아니면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총 액수가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언제 만기가 도래하는지 갱신형은 뭐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여러 보장 가운데서도 꼭 남겨야 할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좀 그 짚어주세요.
1: 네, 꼭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
0: 예.
1: 요거는 이제 병원비로 기본 방어가 되어 있는지 한번 실손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0: 네.
1: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질병을 대비하셔야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돈입니다. 이 보험료를 줄여야겠는데 뭐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게 좋을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2: 이게 보험이 많다 보면 이게 또 누굴 위한 중복 보장인 건지
0: 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예.
2: 결국 중복된 특약부터 정리를 우선 해주셔야 되고요.
0: 네.
2: 예를 들어서 뭐 입원비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암보험이 있는데 또 암진단비 이렇게 계속 중복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고 거든요.
0: 네.
2: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내가 보장이 빠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중복되어 있는 거는 좀 줄이고 당연히 비어 있는 구멍난 공간은 채워 넣는 작업이 1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된다고 해서 그럴 때도 또 늘 비슷한 말씀이죠.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게 답이 아니라 뭐 실손 보험, 아까 암뇌심, 요 핵심 보장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은 남겨두고 그 외에 살펴보시고 뭐 중복된 진단비가 있다든가 이 특약은 활용도가 낮다든가 뭐 그런 항목들을 정리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0: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문나영 팀장님.
1: 네, 우선 증권을 한번 보셔라. 숨겨져 있고 꼭꼭 숨겨두지 말고 한번
0: 네.
1: 보시고
0: 예.
1: 증권을 보고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한번더꼭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엄두가 안 나더라도 증권은 열어봐야 한다.
2: 그렇죠.
0: 네. 그리고 원포인트 구인선 팀장님.
2: 네, 모든 분들이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또한 치열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0: 네.
2: 그런데 우리 가정에 돈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수입이 적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구조 때문입니다.
0: 예.
2: 그래서 보험도 그렇고요, 교육비도 그렇고요, 통신비도 그렇고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좀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가 바뀌면 돈은 자연스럽게 남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오전 9시에 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오늘 방송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문나영 팀장님께서 예전에 학원 수학 선생님이셨던 강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가방 들고 이게 출책만 하지. 시간
3: 그렇죠.
0: 때우고 가는 아이들 참 많다. 이것이야말로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미련한 일이다라는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서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우리 천효진 PD님 밖에서 그렇게 수줍게 키득키득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노래 끝곡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JK 김동욱의 미련한 학원, 미련한 사랑 들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도로 곳곳에 집회로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 지점 조금 지나서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그 밖에 도로들 일부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잠실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현재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이후로는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로 군데군데 서행 정도로 통과합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화대목에서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7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처음 귀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시골 어르신들은 이른 새벽과 오전에 일하고 한숨 돌리시죠. 빛이 센 정오쯤부터 두세 시 사이에는 점심도 먹고 반주도 한잔하고 한숨 잘 잡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훨씬 많은 일을 척척 다 해치우는데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더위에는 이런 삶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장마비 오다가 뙤약볕 내렸다 하는데요. 오늘도 배달일로 현장일로 온몸으로 계절을 살고 계신 분들, 한낮엔 그늘에 앉아 시원한 생수 마시며 한숨 돌릴 휴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 소서입니다. 아직 예열 중이라는 말이죠. 큰 더위 오기 전에 벌써 지치지 말고 지혜롭게 이 계절을 통과해 보자고요. 7월 7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0: 네, 러커스트의 하늘색금 잘 듣고 왔습니다. 한여름에 딱 듣기 좋은 노래네요.
1: 네.
0: 자,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안타까운 뉴스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선 프로젝트죠. 이 수준에서 우리나라하고 독일이 경쟁을 했는데, 아, 새벽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배를 마셨더라고요. 아, 60조 아른아른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잠수선 본연의 경쟁력보다는요, 캐나다가 아무래도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독일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동맹관계에 정치 역학적 관계에 밀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뭐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다 이런 전망 기사도 있으니까요. 잘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오늘 또 놀라운 뉴스가 삼성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말이죠. 3전이죠, 3전. 무려 90조.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과 개장과 함께 삼성전자 주가가 확확 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마 이른바 그 초짜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아닌가 봐요. 아주 아주 폭락입니다, 지금. 아니, 9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지금 공개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만 거의 뭐 10% 하락을 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그래서 파블로 PD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얼마? 28만 6천 원, 28만 6,500 원이랍니다, 지금. 아이고, 30만 전자 항상 유지되던 게 사이드카드 발동이 되겠고요. 거래가 지금 정지됐어요, 지금? 너무 많이 내리니까. 야, 참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뭐 또 20% 하락이 됐다고 그래요. 뭐 말이 20%지 5분의 1에 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참 주식하시는 분들 머리 지끈지끈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는요, 실적 자체보다 이미 높아진 눈높이, 또 인공지능 투자 과잉 우려가 주가를 누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가 또 뭐 갑자기 확 오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논리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이 금융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02-1588 뭐뭐뭐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눌렀죠. 그랬더니 웬 씩씩한 사나이 목소리로, 어디 카드 AI 로봇 누굽니다. 최일구 고객님 맞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약간 좀 건방지게, 맞는데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어제 입금돼야 될 카드 금액이 입금이 안 돼서 언제 결제를 해 주실 건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로봇하고 얘기하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상담원도 아니고. 놀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귀를 다 알아듣더라니까. 야,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할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 로봇 AI한테 뭐 꼼짝 마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AI 로봇이야 뭐 우리가 화낸다고 해서 걔네들이 화를 낼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이 참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뭐 이거 우픈 얘기인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찬스. 요게 또 안 통했다,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살 뻗쳤다, 오늘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예, 인판티노 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난번에 그 미국 축구대표팀 주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선수가 있는데, 이때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전 경기에서 퇴장을 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열린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출전이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세계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파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미스터 인판티노, I am President Trump, 에? Hey. 그 다음 뭐 영어를 못하겠고, 인판티노 회장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발로건 선수 좀 봐줘라. 에? 그랬더니 또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그러면 벨기에 오늘 경기에 뛰게 해주겠다. 대신 6개월 뒤에, 예, 다시 그 반칙에 대한, 퇴장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리겠다. 이런 전제로 출전을 시킨 거예요, 오늘. 실제로 오늘 발로건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그 후반 끝쯤에 이제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바꿔버렸는데.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 세계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규칙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어겨가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피파 회장한테?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국인 또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니까 피파 회장도 또 굽신굽신 하느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 오늘 그 경기 결과가 벨기에가 4-1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자기가 인판티노 회장하고 통화한 거는 사실이다 또 인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발로건 선수가 뭐 퇴장당할 정도의 반칙은 하지 않았다, 이건 주장을 한다는데, 아니 심판이 하는 거지, 축구장이 심판이 하는 거지, 미국 대통령이 무슨 규칙을 만듭니까?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발로건 선수 다시 뛰게 해서 어떻게든 해서 미국이 지금 승리를 유도했던 것 같은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로건 선수 보호하려다가 자신의 명예를 발로 차버린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축구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우리나라 대표 사령탑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뜻을 우리 대한축구협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다. 다만 벤투 감독이 알고 있는 협회 직원을 통해서 한국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뭔가 군부는 술술 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축구협회 개혁한다 지금 말이 막 나오고 있고 당장 지금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석이니까 누군가 오긴 와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이번엔 뭐 외국인 대표 감독이 뭐 유력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벤투든 누구든 예, 빨리 좀 와가지고 우리 축구 기강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눈에 띄었고요. 잠시 후에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준비하시고요. 나눔 선물 시작할고요. 돈가스 퀴즈 푸시고 나눔 선물 받으시고 싶은 거 적으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는 건데 노래를 파블로 PD가 이 노래를 선곡을 했네요. 힘든 싱어 저희 힘든 싱어 금요일만 하는 5승의 가왕이 된 천가연 가수 말리동 고개입니다. 말리동 고개를 네. 제 친구가 저는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제 친구가 이 말리동 고개 배문고등학교에서 치과를 하거든요.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친구 치과에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가연이 부릅니다. 말리동 고개를

네,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건데요. 먼저 돈가스 PD가 출제한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나눔 선물 제가 26개 소개해드릴 건데 그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돈가스 퀴즈는 요거를 올려놨네요. 가스 PD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 선수의 레드카드 판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됐었는데 자 관련해서 퀴즈를 올려놨네요. 오늘의 퀴즈는 자 그러면은 그 미국 대표팀 그 선수 이름이 뭐냐가 오늘의 퀴즈라네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발로건, 2번 발로차. 야, 1번 발로건은 미국 이름 같기도 하고 2번 발로차는 이태리 이름 같기도 하고요. 좀 헷갈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휘파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Hey, Infantino, I'm president. 에? You know? 예, 말이야. 벨기에 전화할 때 좀 내보내줘. 퇴장시켰다고 저 출전 못 시키지 말고. You know? 그 선수 이름이 누구냐? 미국 대표팀 공격수예요. 1번 발로 건이냐? 2번 발로 차냐? 모르시겠으면 몇 번 적으라고 그랬죠? 1번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1번 적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뭐 퀴즈 정답은 뭐 정해진 거고요. 이제 26가지 나눔 선물을 목록을 제가 쫙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세요. 시작합니다.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의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 식사권. 아, 오늘부터 바뀌었군요. 가스 PD 그럼 적어놔야지 신규에서 바뀌었다고. 어? 정호야 잘 좀 하자. 자, 가락시장 바다나라 사장님 감사합니다. 봄 도다리에서 오늘부터는 자연산 활미너. 야, 미너 이거 좋은 건데. 자, 계속합니다.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강의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말 한음골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의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 선수 레드카드 직전 경기에서 받아가지고 오늘 벨기에

쓰시면 돼요. 보기 한 번만 더 드립니다. 그 선수 이름이 뭐냐? 1번 발로건이냐? 2번 발로차냐? 모르시겠으면 1번이 정답 쓰시면 됩니다. 6204님이 교통제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입니다. 군포IC 지나서 1차선에 승용차 5중 추돌사고 났습니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클론이 부릅니다. 조금 전에 퀴즈하고 맥이 닿는 선곡이네요. 클론이 부릅니다. 발로차 발로차 노래 틀어 빨리 틀어.

네. 발로 차듯 갔습니다. 네. 오늘 돈가스 PD가 출제한 퀴즈 아주 재치 있었습니다. 네. 미국 대표팀 선수 이름이 뭘까요? 1번 발로건, 2번 발로차. 정답은 1번 발로건입니다. 네. 0641님이 엉뚱한 문자를 보내셨네. 최일구 앵커가 카드값이 연체됐다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번 주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나 봐. 아니, 아까 뭐 삼성전자 90조 이익을 거뒀다나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면, 아니 주식값이 덩달아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희한하게 그렇게 떨어지지? 아, 나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다가 AI

어디 카드사 AI 청년 누굽니다 그러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기계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파고들었습니다.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정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9707번님. 정답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1번 쓰세요. 제가 퀴즈 내면. 뭐 퀴즈 안 들어도 돼. 그냥 1번 쓰시면 돼요. 네. 2번으로 선크림을 받고 싶어요 하셨고, 3번 왜 필요하냐면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콜택시 기사입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이제 뽀사시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려울고 참 미국 사람들은 법도 규정도 없나 봅니다. 그러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예,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하여튼 미국 대통령 정말 이게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9707님이 선크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보내드릴게요. 일산 마디어 오키미스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선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데 예. 얼굴 자 피부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자외선이 많은 온난화 시대라 예, 반드시 필수입니다. 1663번님 당첨해요. 정답은 1번 발로 건입니다. 저는 하남시 국밥 6인분을 받고 싶은데 왜냐면요. 94살 되신 어머니를 직장일 바쁜데 불구하고 정성껏 간병해주고 있는 형님 식구들한테 보내서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 형제분들이 의리가 좋아 보입니다. 예, 1663번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립니다. 네, 94 되신 어머니 한우국밥 따뜻하게 해서 한 그릇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2495번님 당첨. 정답 1번입니다. 큰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빈혈 수치 높이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데요. 그게 속에선 잘 안 받아요. 처음 하는 수술이라 겁이 납니다. 수술 전 저의 세 식구가 같이 밥 한 끼를 먹고 싶거든요. 남양주 한음골 고기 모듬 세트를 원합니다. 2495번님한테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직접 가서 드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이어서 2453번님. 정답은 1번 발로건이고요. 선물은 김치 사각항아리를 꼭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몇 번이나 제가 신청 문자를 보냈는데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김치 사각항아리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2453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두 마리가 부릅니다. 내려놓기.

0: 네, 진심원 씨 개미 두 마리 내려놓기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심원 씨의 그 애잔한 목소리. 진심원 씨 한번 보고 싶은데 연락 좀 해봐요. 진심원 씨 출연 좀 해라고. 예? 보약 같은 친구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예. 자, 계속해서 당첨자 발표해 드릴 건데 2994님께서 나눔샘을 받으시고 리뷰를 써서 올려주셨어요. 상품 후기를. 뭘 받으셨고 보내셨나요? 힘들어도 주변에 좋은 분이 계시면 늘 행복해질 수 있지요. 지난 일요일 협찬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착한 농부 목이버섯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멋진 사장님 최고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네요. 여기가 목이버섯 만드는 데군요. 목이버섯을 어떻게, 주렁주렁, 나무 같은데, 무슨 회양목 같은 거, 나무인가요, 저게? 거기에 목이버섯 까만, 이 목이버섯들이, 씨앗들이 아마 지금 달려있는 것 같고, 예. 제가 어떻게 표현을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비닐하우스 아닌 것 같고요. 예, 쇠 파이프로 아주 청결하게 알미늄을 해가지고, 아마 톱니바퀴도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목이버섯을 위아래로 이렇게 막 옮기면서 대항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안경 끼시고, 중년의 사장님이신데 아주 정성껏 목이버섯을 관리하는 장면 보이는데, 아, 이 사장님, 저, 목이버섯, 제가 맨날 읽어만 드리는데,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저, 가스피디, 요 사장님 한 번, 저 사장님 혹시 듣고 계시면, 예, 저, 가스피디가 전화할 테니까, 이 사진 설명부터 한번 해가지고, 목이버섯 어떻게 키우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목이버섯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2361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은 1번 발로건이고요. 나눔 선물은 수제 왕고기 만두를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년 7월 7일생, 오늘이 생일입니다. 저하고 갑장이신데 오늘이 생일이네요. 7월 7일. 네, 축하합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문자 읽어드릴게요. 큰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2017년에 뇌경색으로 왼쪽 편측 마비가 심해 걷는 자체가 힘들었고요. 지금은 아내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많이 절뚝거리지만 아내와 산책도 하고 삽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힘들게 했는데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당첨되면요, 묵묵히 동행해준 아내한테 수제만두 당첨돼서 자랑도 하고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요. 잔소리하는 손녀와 맛있게 먹고도 싶고요. TBS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2361번님께 일단은 나눔 선물을 수제 왕고기 만두 하셨어요.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단 보내드리고요. 이분을 가스피디가 전화로 연결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예, 예. 저, 말씀하시는데 괜찮으세요?
1: 아, 예,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0: 근데 좀 떨고 계시는구나.
1: 아, 예, 많이 떨고 있습니다.
0: 저하고 뭐 갑자기인데 뭐, 아예 친구가 만났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지금 또 어디 댁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집에 지금 있습니다.
0: 예, 누구하고 계세요? 혼자 계세요? 뭐 식구들, 아, 아내분 같이 있고?
1: 아, 저쪽 방에 저 아내하고 같이 있습니다.
0: 예,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좀 손녀도 있고 그러면 저 어디 다 자녀분들은 독립을 했고요?
1: 예, 큰 아들 독립했고 작은 아들 독립했는데
0: 예.
1: 둘째 아들 손녀는 저희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0: 아, 육아를 해 주시고 있구나.
1: 예, 그렇습니다.
0: 몇 살이에요, 손녀는?
1: 10살입니다.
0: 손녀는 10살이고, 예.
1: 예.
0: 지금 그 안타까운 그 사고가 일어난 게 2017년이시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0: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아, 제가 16년에 그 전립선 암 수술했고요.
0: 네.
1: 그리고 21년도에 그 완치 판정 못 받았고, 올해 또 완치 판정을 못 받았어요.
0: 예.
1: 저희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0: 예.
1: 그냥 갑자기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막 넘어지더라고요. 자고 옆으로요. 그래서 아 그날 그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산에 갔다 왔는데
0: 예.
1: 이게 서운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타임을 놓쳤어요.
0: 아하,
1: 골든타임을.
0: 골든 타임.
1: 예, 그렇습니다.
0: 응급실을 가셔야 될 골든 타임을 놓쳤다.
1: 예. 그래서
0: 아,
1: 19
0: 잠깐만요.
1: 아내가 불러가지고
0: 네, 그래가 갔는데,
1: 병원에 갔습니다.
0: 그랬더니 골든 타임이 지금 늦어 지체됐다는 말씀이구나.
1: 예, 많이 늦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조금 전에, 2017년에
1: 네.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1: 아니, 일어났는데,
0: 예.
1: 이게, 앉으면 몇푼 넘어지고, 이게 중심이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별거 아닌 거다 생각하고, 저도 제가 거실 나와서 또 한숨을 잤습니다. 뇌경색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119 불러라.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힘든 것 같다. 그래갖고, 병원에 가갖고, 뭐 이렇게 MRI 찍고 그러니까 이게 뭐, 뇌졸중인데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그러면은 그 발생 몇 시간 만에 응급실 가신 거예요?
1: 거의 한 5시간 정도? 골든타임이 3시간인데,
0: 골든이
1: 3시간이 더
0: 3시간인데.
1: 늦었죠.
0: 아, 후회가 많이 되시겠네요.
1: 예?
0: 후회가 많이 되시겠어요. 일찍 대처 못한
1: 아,
0: 거에
1: 이게,
0: 대해서.
1: 후회, 뭐,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큰, 뭐, 없는데,
0: 예.
1: 이제 뭐, 이제 많이 이제 고생해준 그 집사람한테 많이 미안하죠. 한창 일할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0: 그렇게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1: 아,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건축설계,
0: 예.
1: 건축설계를 한 20, 한 2, 3년 하다가,
0: 예.
1: 그 전에 버스를 꼭 하고 싶었어요.
0: 버스요?
1: 예.
0: 버스
1: 제가 그때
0: 운전?
1: 이게 예.
0: 네.
1: 예, 그 다니던 회사를 저기 이제 퇴직을 하고 제가 그러니까 47살에 버스를 시작했어요.
0: 네.

0: 설계 사무소는 그만하고.
1: 예, 예. 네. 뭐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0: 버스를?
1: 예, 예.
0: 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1: 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이게 뭐 이렇게 넣고 차가 가는 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0: 아.
1: 기아 넣는 거였죠, 그게.
0: 아. 여기 오른손으로 드르륵 넣어놓고 기아 넣는 거?
1: 예, 예, 예.
0: 그게 로망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예, 그래서 이 다음에 크면은 자리 잡으면은 꼭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1: 몸도 실천을 했어요.
0: 거기까지 좋으셨는데. 없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1: 예.
0: 그런데요?
1: 거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자꾸 화장실을 한 시간에 세 번, 네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그 피를 뽑아가고 수치를 검사하는데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 의사가, 암 같다. 한번 우리 여기 조직검사를 해보자.
0: 네.
1: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암 3기, 2기, 3기.
0: 무슨 암이세요?
1: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암.
0: 아, 전립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뇌경색이 또 일어나신 거고.
1: 예, 그 이제 스테로이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1: 예, 예.
0: 그러면 벌써 투병 생활이 거의 10년째 되신 거네.
1: 예, 그렇죠. 내년이면 딱 10년입니다.
0: 그래서 재활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 아내분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1: 못 걸었는데.
0: 네.
1: 남의 눈인 줄 인식했다니까, 저는.
0: 예.
1: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난, 그냥 집에서 계속 있다가.
0: 네.
1: 걷자, 걷자. 그리고 이게 걷는데 한 10년 정도 못 걸었어요.
0: 예, 처음에는.
1: 예, 예, 예, 예.
0: 네.
1: 그러다가 뭐, 집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 봉급 주는 것도 아니고.
0: 예.
1: 당신 뭐 먹는 거 사는 것도 아니니까.
0: 남 눈치 보지 말아라.
1: 예.
0: 예.
1: 그래갖고, 아, 그게 좀 용기가 돼가지고.
0: 예.
1: 걷다 보니까, 3년 전에.
0: 네.
1: 집사람하고 인천 대공원 갔는데.
0: 예.
1: 거기 이제 산이 있었어요. 이게 낮은 산이.
0: 네.
1: 거길 가재요, 산에는.
0: 예.
1: 그 산을 갔는데, 되더라고요, 이게. 산이 가지네?
0: 오.
1: 많이, 이제 지금도 많이 절어요, 자태리를.
0: 네.
1: 뭐 해보자, 그래갖고. 집에, 이제, 집 뒤에 소래산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해발 한 10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0: 오. 아내분하고?
1: 예, 아니, 저 혼자.
0: 혼자서?
1: 예.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이제 새벽에 이제 저서 올라갔어요.
0: 기어서?
1: 예.
0: 집에서부터 혼자 거기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아내분이 앞에까지 차 태워다 준 것도 아니고?
1: 아니, 아니요. 집 앞에서 가깝습니다.
0: 아, 그 산이?
1: 예, 예.
0: 예, 그래서요?
1: 되더라고요. 내려오는 것은 젠병인데, 거 올라가는 것은 웬만큼 올라갔는데.
0: 거길 길어서 올라가셨어요?
1: 예, 예.
0: 참.
1: 근데, 일반 사람들이 걷는 한 시간을 갈 길을, 저는 한 3시간 걸렸죠. 그렇게 된 겁니다.
0: 아이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1: 그 걷는 게요?
0: 아니, 그러니까 처음 그 소대산인지 대소산인지 집 앞에.
1: 아,
0: 그 기어 올라가게 됐다.
1: 2024년도.
0: 그러면은, 3년 전이네.
1: 예, 예, 예.
0: 그 전까지 집에 안에 좀 많이 계셨는데, 용기를 내서 재활을 본격적으로. 아, 좀,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찡하네요. 그, 혼자서.
1: 아, 고맙습니다.
0: 혼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 기어서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 듣는 순간에 제가 목이 막매네.
1: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사람이 있는데,
0: 네.
1: 아무것도 못하니까,
0: 예.
1: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무너지면 안 되겠다.
0: 잘하셨어요.
1: 살아갈 날이 있는데,
0: 예.
1: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0: 그 결심을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 예?
1: 아내가 자꾸 아프고, 집에만 있지 말고,
0: 예.
1: 그러면 이게 이제, 다리가 왼쪽이 가늘어지더라고요.
0: 네.
1: 운동을 안 하니까.
0: 네.
1: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중에 안중병이 된다.
0: 네.
1: 걷자. 조금 걸어라, 그래갖고.
0: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기어서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태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지금 상태는요?
1: 지금 상태는 한 시간 이상 걸어도 꿈도 없고요. 많이 이제 많이 절룩은 됐는데
0: 네.
1: 다리에 이제 힘이 많이 붙어가지고
0: 네.
1: 이제 이렇게 등산 스틱 양쪽 손에 잡고 산에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0: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정말. 아이고.
1: 네, 감사합니다.
0: 주변에 아내분이나 또 아들 형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참
1: 네,
0: 아버지
1: 그렇습니다.
0: 대단하다고 축하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요.
1: 아, 예.
0: 그렇습니다.
1: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네.
0: 아이들도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내분이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내분 그 같이 옆방에 계시다고요?
1: 네.
0: 아내분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그 이야기 짤막하게 아내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고 시작.
1: 예,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힘든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고 아무튼 그 나 내 손 잡아주고 이끌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남은 여생 내가 당신한테 많이 힘이 되고
0: 네.
1: 나한테 많이 힘을 주면은 나는 더욱 그 앞으로 남은 여생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잘할게요.
0: 아유,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요 보통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청취자 여러분한테 신청곡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오늘은 그러지 네. 말고 제가 청취자님 저것도 갑장이시고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하나 저 PD한테 얘기해서 들려드릴게. 조항조의 그 미안해 당신 그 노래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자 정말 앞으로도 계속 재활 열심히 하시고요. 용기 내서 살아가자고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조항조가 고맙습니다. 아니고 이용이 부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1: 아,
0: 이용의 미안해 당신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최일구 앵커님 사랑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송 시장님. 네.
1: 예, 수고하십시오. 예,
0: 듣겠습니다.

네, 아까 갑장 청취자님한테 조항조의 미안해 당신 가수 이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덕분에 조항조 씨 노래까지 또 띄워드립니다. 이번에도 노래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조항조 고맙소 이 노래 들으시고요. 2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3부에 대신 환해드리는 개그맨 최국이 출연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7: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6: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7: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6: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7: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6: 특히 더위에 취약한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는 오늘 에어컨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두지 않도록 하시고요.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7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1: 번님들입니다. 그 바닷가.

네, 번님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바닷가. 예. 자, 이치현과 번님들. 예. 그러니까 저 보컬 한 분이 이치현 씨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치현과 번님들인데 그때 당시는 1978년이래요. 제1회 TBC 동양방송 주최 해변가요제 출전곡인데 78년에 인기상을 받은 노래랍니다. 번님들. 이치현 씨 목소리인데 그때는 번님들이었다. 그 바닷가. 아, 한편에 수채화 같네요. 상큼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2부 끝에 10년 전에 뇌경색을 앓기 시작했다는 청취자님의 그런 사연과 함께 노래도 들려드리고 했는데 저희 뭐 문자 왕이시죠? 문자 대마왕. 애청자 4723님께서 이런 4723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저도 뇌출혈로 수술받고 재활치료 받을 때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 데리고 동네 개울가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었었어요. 그러시면서 아까 그 청취자님한테도 계속 잘 걸으세요 이렇게 하셨네. 동네 개울가가 수지 뭐네? 수지 동네 거기신가 봐요. 예. 하여튼 저 운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네가 인간이야 참교육의 달인입니다. 개그맨 최국 씨 등장하죠.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화나는 일 주저 마시고 50원 이래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국 씨가 참교육 대단하게 잘 시켜드릴 거예요.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신곡 같은데요. 왕대포 부른 정정화 씨 노래요. 왕대포, 예, 그 노래가 아니고 신곡이랍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당신 때문에.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고유기 최후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네.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입니다. 대화남 네. 최국 씨 어서 오시고요.
1: 오프닝을 또 읽다 보니까 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무슨 생각?
1: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분제 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대신 화내드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정작 여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이 방송국이
0: 왜
1: 힘들어가지고
0: 왜.
1: 그런데. 누가 누구를 안 준다고? 대신 저기 하겠다는 건지 참 네? 갑자기 그런
0: 어, 현타가 왔어요? 현타?
1: 뭐 현타는 뭐 옛날에 왔고 뭐
0: 세상 불만이 뭐야?
1: 어?
0: 구체적으로 해 불만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1: 아니 불만은 딱
0: 왜 출연이 안 주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1: 저뿐만이 아니라
0: 네,
1: 네. 선배님도 그렇고 네.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0: 1년이 뭐야? 2년이야 이 사람은
1: 1년이 넘도록 어. 지금 월급 한 푼을 못 받고 지금 그럼, 하시는 네. 거잖아요.
0: 그래요.
1: 예. 네. 아니.
0: 아, 그 얘기를 뭐 자꾸 얘기해. 다 아는데.
1: 아니, 계속 얘기를 해야. 저기. 네. 아, 드라마 그거 못 보셨어요?
0: 뭐.
1: 삼교육?
0: 삼교육?
1: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라며.
0: 그러지.
1: 네. 계속 얘기를 하라며.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서.
0: 아.
1: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세훈이 형! 나야, 나! 나 최국이에요!
0: 너 잘 알아?
1: 나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0: 잘 알아, 그 사람?
1: 몰라요, 나한테 어떻게 알아. 테레비에서 봤지. 시장님? 아, 좀 어떻게 좀. 아, 좀 어떻게 좀, 아, 도와주세요! 어?
0: 아, 그냥 봤니, 나하고 나이가 같거나 뭐 비슷한데, 네. 아,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출연을 못 봤는데.
1: 다들 여기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0: 어떻게 좀.
1: 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0: 너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하고, 네.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서울시 들어가 봐.
1: 아, 제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그.
0: 뭐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1: 거기서
0: 화를 내는 거야.
1: 아니.
0: 왜 TBS 문제 해결 안 해줘? 한번 해봐.
1: 그렇게 되면은 저기 네. 색깔이 좀 이상해져요.
0: 그래?
1: 느낌이 좀 이상해져요.
0: 어, 뭐 네.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
1: 아니, 형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지.
0: 나야 가야 뭐죠. 알지도 못하는데
1: 가서
0: 뭐.
1: 해주세요. 좀 가서 진짜. 나 가서.
0: 아니, 여보세요? 네? 내가 간다고 뭐 해결되고.
1: 나 옛날에 잘 나가던 앵커인데.
0: 에이, 그때 얘기.
1: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0: 네. 에이, 너 더위 먹다 왔냐? 갑자기 왜 들어오자마자 그런 얘기하냐, 열받게.
1: 아, 더워요. 밖에서 덥긴 더워요, 밖에.
0: 빠블로하고 뭐 한마디 네. 하고 왔냐, 지금? 한마디 하고 들어온 거야?
1: 아니, 맨날 그 얘기지 뭐.
0: 맨날 저는. 뭐 바깥도 보니까 뭐 빠블로가, 빠블로가 뭐 너한테 막 그러는 것 같던데.
1: 매주 그렇지 뭐.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자, 아무튼, 네, 화이팅 하시죠.
0: 그만하고, 저, 할 얘기 하래. 자,
1: 네.
0: 이거,
1: 물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화가 나는,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안 된다. 아니면 뭐 갑질 당했다. 돈 떼었다. 이런 분들. 모든 고민을,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 그럼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0: 참교육 시킨다고 그래. 참교육 시킨다.
1: 참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0: 그러니까 지금 화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또 세계 1위 아니야 이거에 드라마.
1: 아, 지금도 그래요?
0: 한 3위 하더라, 3위. 네.
1: 지금은 김 부장이 잘 나가던데. 김 부장. 네.
0: 김 부장 쟤야? 김경렴 부장이야?
1: 맞네, 김 부장이네. 어이, 김 부장! 요즘 잘 나가던데?
0: 넷플릭스 잘 나가?
1: 시청률 20% 넘었어.

0: 소지섭 씨가 주연이라면.
1: 네. 어우, 소간지.
0: 봤어? 예? 네? 봤어?
1: 어, 그럼요.
0: 아, 아직 못 봤는데.
1: 다 봤어. 아, 못 보셨어요?
0: 네, 아직 못 봤어요.
1: 아, 보세요. 참,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참교계 한 0.5배?
0: 어, 그 정도요?
1: 0.5배? 그런 아. 액션.
0: 아니, 저는 휴대폰 다음에 네. 요새 실검 뜨잖아. 네네. 그래서 김부장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김부장 왜 뜨나. 빠블러가 뭐 무슨 일 터뜨렸나? 그게 드라마더라고.
1: 아무튼 그러니까. 뭐 부장들이 다 뭐 하나 쳐, 하나씩.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자 아,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0651번님이에요. 저기요, 최국 씨.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저는 입원 중인데요. 옆 침상에 환자분이 낮에는 자고 꼭 새벽 3시쯤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월드컵을 봅니다. 아, 예. 볼륨은 작게 한다고 하지만 아나운서 해설자의 슈! 꼭! 아!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요. 나이도 많으셔서 뭘 하기도 그렇고 대신 화 좀 내주세요.
1: 아, 진짜 어르신 진짜 알아요 알아. 어? 그거 알아. 그 심정은 알아. 월드컵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축구 재밌는데. 이제 뭐 32강부터 16강 막 올라와가지고 더 재밌겠지? 근데 옆에 분들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어폰 끼고 들으면 되잖아. 이어폰 끼고. 왜 이렇게 민폐를 끼쳐. 왜 병원에서 딴 데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 누워계신 분들 다 아프신 분들인데 뭘 얘기해.
0: 아이 좋아.
1: 환자들처럼 환자들께.
0: 아이고 좋습니다.
1: 자, 왜 그래 왜 그 생각을 좀만 하면 그게 될 텐데 왜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다들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씨 여보게요 여보.
0: 자 최국 씨 얼굴 시뻘개졌어요 지금. 근데
1: 아 우리나라도 아니고 진짜 뭐 아 진짜 우리나라면 아니, 또 말도 안 해.
0: 아 근데 여보세요. 근데 병실 다인실이라 가면은 텔레비전 한 대 있는데 네. 거기 이어폰 어떻게 끼냐. 진짜 되는 얘기를 해.
1: 보지 마 그럼. 이거 핸드폰으로 하이라이트 봐 하이라이트. 유튜브 하이라이트 깔끔하게 3분짜리 해주잖아요.
0: 네,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
1: 네. 아 지금
0: 옛날에 그... 예. 제가 1983년에
1: 네.
0: 83년 아마 6월 네. 요맘때쯤.
1: 네.
0: 83년에 몇 살이냐?
1: 1학년이요. 아 2학년.
0: 몇 학년?
1: 초2.
0: 초등 2. 네네. 그러면 너 그때 그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기억나?
1: 아, 기억나죠. 멕시코. 예, 박종환.
0: 초등생이 그거 기억해?
1: 박종환 감독.
0: 너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봤냐?
1: 그럼 3학년 때 했나?
0: 아, 83년이야.
1: 어, 그럼 2학년인데. 예.
0: 아, 제가 병 말년
1: 기억나요. 병에. 그 시골에서 예. 경기도 이천 살 때 있을 때인데.
0: 어, 이천에 텔레비전 있었어?
1: 아, 그때
0: 80, 칼라?
1: 80년대엔 다 있었어요.
0: 칼라야?
1: 예.
0: 오.
1: 그때 봤죠. 와, 그때 정말 그, 지금은 근데, 음질도 좋잖아. 아, 현재 바로 그냥
0: 위성 그때는 저 삼성 이코노미 팀.
1: 예, 예. 음질도 되게 안 좋잖아. 그, 그렇지. 현지 그 외국에서 막, 그 뭐, 라디오 AM 방송처럼 막 그랬지, 목소리가 그, 나왔잖아요.
0: 위성 네. 끊어지면 안 나와.
1: 어, 그래. 네. 잠시 현지 방송 관계를 뭐 어쩌고 고르지 못한 점 뭐 사과드립니다.
0: 그 안테나, 그래. 그 삼성 이코노미 네. 빨간 테레비인데 네. 안테나 이게 잘 조절해야지. 아, 맞아. 보이잖아.
1: 저 계속 옥상에서 돌리고 있었어.
0: 아, 형이 얘기할 때 아, 예. 가만히 있어. 좀 너도. 야.
1: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0: 말년 병장이 추억한 거를 너 초등 몇 학년?
1: 2학년이요.
0: 초등 2학년이 말년 명량의 추억거리를 갖다가 아, 죄송합니다. 자꾸 끼어들고 그럴래?
1: 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저기.
0: 인터셉트 할래?
1: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0: 아니, 그런데.
1: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0: 알겠어요. 내가 지금 저 병실인데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 이제 네. 하지 마세요. 이제 참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에 또 경기를 했거든.
1: 아, 예, 예.
0: 새벽 4시. 지금도 다 맞아, 새벽에 맞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멕시코니까.
0: 우리가 우루과이하고가 있는데 이거 아주 빅게임이야. 어? 다음날 새벽에 4시인가 해야 되는데
1: 네.
0: 6시에 기상나팔 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달, 여, 네. 어? 그래가지고 너, 우리 저 본부대 중대원들을 위해서 네. 내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오.
0: 단결. 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좋아. 하루만 내가 예의를 해주지.
1: 아.
0: 그래가지고 4시부터 탁 팬티바람에 앉아가지고
1: 아, 그때 군대에서
0: 줄 서가지고 내 옆에 쫙 앉아가지고
1: 아.
0: 했잖아.
1: 근데 다른 그 후임병들은 더 자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또.
0: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1: 네. 아.
0: 알았습니다.
1: 아, 아무튼
0: 자, 네. 축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1: 그렇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네. 앞으로 지금 그 한 시간 동안 되게 시끄러우실 거예요.
0: 네. 네.
1: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코너일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네. 이 코너를 되게 좋아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좀
0: 소리를 빡빡 질러대면
1: 네. 좀 안 들리시잖아요. 보통 네. 이제 그렇죠. 나이가 좀 되면. 근데 이거 크게 하니까 잘 들려서 그래요.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좋습니다.

0: 저희 어머니도 저 안성에 계신 분인데 요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소통에 참 문제가 많어.
1: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0: 소리를 해야지. 많이 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어머니가 또 오해를 하신다니까.
1: 맞아.
0: 제가 맞아. 내가 소리 안 들린다고 왜 화? 넌 왜 나한테 그치. 얘기하는데 화를 내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맞아. 엄마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다.
1: 맞아요.
0: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아,
1: 저 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0: 뭐라고?
1: 할머니도 이게 좀 안 들리셔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좀 크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0: 너한테 계속... 욱하는 거지 그랬구나.
1: 어, 귀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0: 맞습니다.
1: 뭐. 예. 그 생각이 나네. 또.
0: 어쨌든 뭐 최국 씨는 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저희 부장님 혼 좀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요.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이 모양 이 꼴이지.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그러네요. 진짜.
0: 이렇게 얘기했대.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이랬다는 거야.
1: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0: 이거 아주 인격 모독이다, 이거.
1: 그렇죠. 이거 인격 모독이다.
0: 이걸 애둘러서 얘기를 하든지.
1: 그러니까.
0: 이거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존심 향하고. 이게 뭐야.
1: 한마디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0: 그렇지!
1: 당신 언제 뭐 이렇게 세세하게 좀 이렇게 알려준 적 있어?
0: 네가 부장이야.
1: 혼내줄 날지, 이란.
0: 네가 부장이야, 세 번.
1: 네가 부장이야? 그래도 네가 부장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부장이냐고!
0: 김형래.
1: 야! 네가 부장이야!
0: 김 부장이야?
1: 왜 내가 맨날 나한테 진짜 어?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장이야 니가? 일 배워서 나중에 부장되고 그러는 거지. 그럼 저걸 걔가 가르쳐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월급 받는 부장이잖아. 아 근데 월급 못 받냐 요즘에? 아무튼 뭐 아무튼 오너도 아니고 어? 말고 하고 있어.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그 인간은 김경래 보고 얘기한 거고.
1: 그리고 회사판 네가 줘?
0: 418번님 속으로 다시 들어가.
1: 말 조심해.
0: 418번님
1: 뭐라고? 418번.
0: 아, 저 사연으로 들어가야지. 예.
1: 네. 그러니까.
0: 다 했어요?
1: 아, 다 했어요.
0: 네. 자, 좋습니다.
1: 아, 이거 말을 그렇게.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생 가요, 진짜.
0: 평생 갑니다.
1: 마음에 정말 상처받아요, 이런 거.
0: 그 내가 최국 씨 얘기할 때 여보세요 그러면 오래 가냐?
1: 네.
0: 오래 가? 여보세요 그러면? 최국 씨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려고 여보세요 그럴 때 한 평생 가는 거냐?
1: 아닙니다. 형님
0: 괜찮아 내가 할 때는
1: 예, 형님 금방 오케이. 까먹더라고요. 예.
0: 알았습니다.
1: 형님 이제까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예요?
0: 그게 아까 이제 내가 말년병장 때 네. 네? 그 추억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던 애가 나한테 네. 자기도 추억이 있다고 우겨댈 때.
1: 이게 그렇게 상처가 되셨어요?
0: 상처가 돼. 내가 네. 초딩생한테 이렇게밖에 안 되나?
1: 아 진짜? 네. 저는 어떤 그 PD가 네. 아니 부장님 아니에요 밖에 여기 네. 아니죠?
0: 아니 제라 그러고
1: 다른 방송국의 어떤 PD가
0: 황정호라 그래 황정호라 네.
1: 네. 나한테 네,
0: 뭐라고?
1: 코미디 프로그램 하는데 네. 어? 너 네가 웃길 생각하지 말고 네. 어? 네. 새우 잘 받치기나 잘하라고. 그 말을 하는데
0: 아 그렇지
1: 너무 상처가 돼. 너무 상처가
0: 한마디 해. 네? 네가 PD야 그래. 네가 PD면 다야. 아 누군지 얘기를 안 했잖아. 해. 에? 네가 PD면 다야 그래.
1: 아이 또 어떻게 네가 PD면 다야?
0: 그렇지.
1: 야.
0: 그렇지.
1: 뭐, 네가 잘해서 네가 뭐 스타 PD 된 줄 알아?
0: 그렇지.
1: 어? 다 개그맨 애들 열심히 해서 한 거야.
0: 예. 야. 내가 그 PD 한번 해줄게.
1: 네? 아니 하지 마요.
0: 아니. 하지 마?
1: 예.
0: 야 국이야. 하여튼 저 MBC야?
1: 아니
0: 그럼 이쪽 얘기하고
1: 그런 솔직히. 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0: 여긴 KBS는 없고 SBS, MBC인데.
1: 아, 뭐 아무튼 뭐 어디. 뭐.
0: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기는 뭐 MBC밖에 없어. MBC 라디오 PD야?
1: 아니야. 그럼 그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왜 물어보고 그래.
0: 아, 그치, 라디오야? 저 텔레비야?
1: 아니. 빨리 하세요. 빨리.
0: 아, 얘기해. 형이 혼내줄게. 형이 참교육시켜줄게.
1: 그럼 내가 뭐가 돼.
0: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그러면은 예. 그 PD 역할을 할 테니까. 한번 그때를 떠올리면서 화를 내. 그럼 네가 참교육을 시키면 되잖아.
1: 아니 근데
0: 야 구가 야 인마 너 자샤 너 뭐 개그맨이랍시고 뭐 웃길 생각하지 말어. 덜덜이나 잘해 인마. 너는 포졸이 딱이야 인마. 네가 뭔 장군 할라 그래. 네 사이즈에 맞게 놀아 인마. 밥은 먹고 다니냐?
1: 아,
0: 말을 해 임마.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이거는 뭐 말로 안 될 것 같은데.
0: 조폐할 거야?
1: 너 좀 따라와 봐. 야, 너 씨. 아, 나. 야. 아유, 마시죠. 그만.

0: 할래?
1: 네, 알았어. 아이, 채윤 씨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2: 아 근데 제가 또 오버한 것도
1: 컨셉이야,
2: 있어요.
1: 컨셉.
2: 아 그때 제가 오버한 것도 있어요 사실.
1: 뭐라 뭘로 오버했는데?
2: 아 얘를 좀 잘 받쳐줘야.

0: 건가? 하여튼 D귿자 둔포에서 해루집이라는 횟집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전쟁 탓인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1: 아,
0: 해루집 횟집 사장님이래.
1: 그렇군요. 네.
0: 용기를 드려 한번 저분한테.
1: 전쟁이 그래도 좀 끝난다고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경기가 안 좋네요, 진짜.
0: 이란 전쟁. 예.
1: 예. 네. 아, 이게 근데 왜 횟집이, 아, 그렇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0: 그렇죠. 예. 외식 경기가 많이
1: 네,
0: 죽었으니까.
1: 여러분들 지금 좀회좀 먹어. 좀 먹어 회 좀. 회좀 먹어.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 어떻게 밥만 먹어? 가끔 회도 먹고 그래 있죠.
0: 닭고기 그만
1: 둔포
0: 먹고.
1: 가서 먹어. 해루집 가서 먹어. 해루집. 해루집 가서 먹어. 돈 없으면 가서 해루질을 해가지고 잡아서 해달라 그래. 빚내서라도 회좀 먹어. 빚내서라도. 레버리지에서라도 먹어.
0: 레버리지 좋아.
1: 왜 고기만 먹어? 왜?
0: 카드 있잖아, 카드.
1: 고기만 먹으면 살쪄. 콜레스테롤 어떻게 할 거야? 고지혈증 온다고. 회 먹어도 와요? 고지혈증?
0: 아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1: 회 좀 먹어.
0: 회 먹어라 그래.
1: 회 먹어. 새꼬시 먹어.
0: 7740님.
1: 회 먹어.
0: 아, 조용해 봐. 네. 7740님. 요즘 MBC 개그 프로에 최국 대통령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웃고 있어요. 네.
1: 그거 저기 SBS요.
0: SBS?
1: 예,
0: 네,
1: 대통령
0: SBS 뭐 어떻고 MBC 뭐 어떠냐. 최국이 너만 기억을 해주면 되지.
1: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역주행을 계속 하더라고, 네. 좋구나.
0: 아까 둔포의 해루집이라 해서 무슨 어딘가요? 그랬더니 아산시 둔포면에 있대.
1: 아, 아산시.
0: 네, 아산.
1: 회 먹어? 아산시 둔포면 가서. 네. 회 드세요!
0: 여기 또 한 분이 둔포가 어디냐면요.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하면서. 네. 국이 씨, 회 좀 사줘봐. 응, 그래. 회 좀 사달라는데.
1: 누가?
0: 아, 청취자가 3523님이.
1: 3523님께서. 네. 와요. 네, 사드릴게. 사드릴게. 네, 사드리면 되잖아.
0: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네.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1: 아유, 어떻게 그래요. 보내주셨는데.
0: 아이, 또 마음 약해가지고.
1: 다금바리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0: 나는?
1: 아, 형도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0: 끝나고 갈래 그러면?
1: 네, 근데 다금바리가.
0: 아, 끝나고 갈 거야?
1: 다금바리 포 있어. 조그만한 거. 포.
0: 야, 회를 먹어야지 무슨 포를 먹어, 말린 거를.
1: 요즘 멸치를 다금바리 포라고 하더라고.
0: 여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 한 사연 더 소개하래. 이거 네가 읽어.
1: 오늘따라 정말 웃겨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으시면 안 되죠. 두 분 케미 너무 좋아요. 이런 코너 있으면 대결 상대들 다 녹다운 시키겠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웃을 일도 없는데요. 이 코너 없었으면 정말 뭔 재미로 살겠어요. 두 분 화이팅. 웃겨요. 배꼽 잡아요. 구기 화이팅. 이런
0: 잡아요가 아니고 빠져요.
1: 네, 배꼽 빠져요. 네.
0: 구기 화이팅.
1: 아, 감사드립니다. 네, 배꼽 빨리 주으시고요.
0: 이 네. 더위에 최욱 씨 이렇게 격려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1: 그 정도로
0: 최국이 잘한다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1: 그 정도로 재밌진 않은데.
0: 자, 드디어 제가 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0: 실버돌 힘든 싱어 5승. 지난주 가왕에 새로 등극한 가수입니다. 남산.
1: 네. 네.
0: 사우스 마운틴. 어디 있는지 알아? 남산?
1: 여기 저 있잖아요.
0: 서울시죠. 남산.
1: 그렇습니다. 남산.
0: 차만 타면 오는데. 네. 국민가요로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1: 차비가 없다.

0: 남산 씨의 차만 타면오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분이 네.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힘든 싱어 실버 요즘은 저 저희가 60세 이상만 출연하는 네. 실버들 힘든 싱어로 바꿨거든.
1: 그러니까요.
0: 그렇다고. 나이 제한도 써. 네. 네.
1: 형님도 나가시면 되잖아요. 형님 가수신데.
0: 에이, 자 진행자인데.
1: 실버 노릇이잖아요.
0: 아 실버도는 실버인데.
1: 진행 겸 참가하시면 되지.
0: 실버는 실버인데, 네. 아이, 나 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되지. 난 심판인데.
1: 감독이 선수로
0: 됐고
1: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백인찬 감독.
0: 자, 1034번님 네. 사연을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다 심해 걸렸는데 횡단보도에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굽은 할머니께서 보따리를 들고 건너다 넘어지셨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부축해서 건너드리느라 신호가 켜져 있어도 출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차에서 빵빵거리고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일군님, 최국님 판단해 갖고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면 저한테 화를 내주세요.
1: 아, 이게 왜
0: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네. 네, 이거 아니, 다 그 상황을 봤을 텐데.
1: 상을 받으셔야지.
0: 그러니까. 용감한 시민, 의로운 시민 아, 상을 받아야지.
1: 이거는 거의 지금 양심냉장고 그분이랑 똑같은
0: 그러니까,
1: 케이스예요.
0: 양심냉장고 받을 분한테 화를 네. 낸다는 게 말이 아, 되는 거야,
1: 진짜
0: 이게.
1: 진짜 너무들 한다, 정말. 네? 이거 다 앞에서 봤을 거 아니야, 지금 할머니. 그러니까. 부축해서 걷는 게 해드리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네. 니들이 인간이야, 빵빵거린 놈들. 니들이 인간이야? 그걸 못 기다리고 빵빵거려?
0: 빵빵.
1: 야, 그렇게 급하면은 너 뭐 버스 타고 가든 택시 타고 가든가 뛰어가든가. 그치? 야! 너는 부어 줍냐?
0: 아이, 좋아. 이거 좋아.
1: 니네 집에 삼촌도 없어! 아이. 이모도 없어!
0: 할머니, 할머니.
1: 없어! 할머니도 없어! 니네 할머니랑 생각해봐! 니네
0: 엄마,
1: 니네 어머니랑 생각해봐! 확 그냥 니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아, 나라가 정말 아이, 진짜. 좋습니다. 왜 어쩌다 이렇게 참 정말 아 나 진짜
0: 저거 한마디에 빵빵거리고
1: 아 그래서 다 배웠잖아 이런 거 도덕 시간에
0: 아 형이 지금 제안 좀 하잖아
1: 네, 말씀하시죠 뭐.
0: 형이 제안할 땐 가만히 있어봐 네. 어? 빵빵거리다 빵빵 터진다 그래
1: 빵빵거리다 빵빵거리다가 진짜 니네 빵빵 터진다
0: 왜 왜 한숨 식을
1: 아니 사람들이
0: 맥이 끊겼네
1: 아니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0: 아니. 무슨 오해?
1: 에?
0: 뭔 오해를 해? 어디 참교육 시키는데 잘하라고 옆에서 하는 거 훈수 드는 건데 뭔 오해를 해?
1: 재밌죠 여러분? 빵 계속 빵빵거리다가 진짜 빵빵 터진다. 오장육부가 창자 터져 빵빵 다 터져요.
0: 이번에는 1, 2, 3, 2님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일구님이 조금만 자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왜
0: 제가 너무 나서나?
1: 한번 제안했어. 한번 했는데 뭘 제안해. 자제를 해요.
0: 너 혼자 지금도 다 해.
1: 아, 이거 봐. 이런 데니까 또. 네? 그런 문자 보내지
0: 잘
1: 마세요.
0: 잘 삐져.
1: 저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전 너무 좋아요.
0: 이제
1: 어차피 할 말도 없는데 옆에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네.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1: 아니,
0: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네가 저 사연도 다 읽고 화도 네가 다 내. 자, 시작. 6241.
1: 아, 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든. 아, 참.
0: 자, 시작해, 이제. 나는 옆에서 보고만 있을 거야.
1: 아, 뭐 날로 드시겠다는 거야, 지금 방송을?
0: 뭐 드실 게 뭐가 있어. 아, 어차피 출연료도 안 받는데.
1: 예? 아.
0: 자, 해, 빨리.
1: 6416님, 저는 용달기사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남양주에 갔는데 전자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해줘야 하는데 몇 수십 번을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성질 좀 내주세요. 최욱 씨. 대장, 최일구님, 사랑해요. 전화 받아! 전화 받아!
0: 야, 뭔 상황이야?
1: 돈 때문에.
0: 이게 뭔 상황인지 설명을 해.
1: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돈을. 어, 왜 돈을 안 주,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 입력해줘야 되는데? 아.
0: 이게 아, 뭔 말이야?
1: 아무튼 받아! 아, 전화 받아! 아, 형, 못하겠어, 혼자. 아. 아, 그러니까
0: 아니야, 혼자 해야 돼. 네. 아, 청취자님이 하잖아. 제안을 하셨잖아요. 나서지 말라는데. 예. 자, 그러면 노래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연이가 부릅니다. 줄게요. 네. 뭘 준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2373님, 아까 저 최극 씨가 이제 문자 읽어주고 화를 냈던 그 2373님,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문자를 네. 다시 보냈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려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줘야 발행하고 운송비를 받는 겁니다. 계산서 끊어달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자, 설명해봐. 뭔 말이야, 이게.
1: 아니 그대로 나왔잖아요.
0: 빨리 설명해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자. 운송비를 받으려면 이제 그 계산서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계산서를 끊어주려면 사업자 등록증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안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안... 아, 내가 뭐 바보야 내가?
0: 그러니까 의도가 뭐라고 봐? 네. 의도
1: 안 주려고.
0: 그렇지.
1: 그런 거 아니야? 안 주려고. 돈 안 주려고. 돈 내놔! 돈 갖고 와! 아주 고단수야 아주 진짜. 별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어?
0: 아,
1: 예. 1232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예. 최일구님 진행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좀 풀어지네 그러니까. 예, 기분 풀어져. 아, 저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예. 영, 아, 약간 분위기 안 좋았는데. 예.
1: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죠.
0: 뭐.
1: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저도 그렇고
0: 네.
1: 먹을수록 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예, 좀 잘 삐지고 좀 그런 게
0: 그러죠,
1: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죠.
1: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0: 예. 예.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1: 아니까.
0: 네가 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말년 명장했던데
1: 아, 또 삐졌어.
0: 너 나하고 같이 맞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어?
1: 아, 저도 50 넘었어요. 아,
0: 50이 넘은 이 사람은 난 조금 70이야 이 사람아.
1: 어? 진짜 뭐 올 때는 뭔 좋았어도 뭐 저기래매. 아무튼 네.
0: 산들 따라 청취장님 일구형 애드립 좋은데 기죽이지 마세요. 누가 좋다는 거야?
1: 뭐 제가요? 그러니까. 아, 요즘 자,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진짜로.
0: 이번에는 연천 수색대원이세요.
1: 아, 이번. 진짜요?
0: 아, 진짜는 아니고 저희가 붙여드린 별명인데 네. 수색대만 지금 하루에 10km씩 산책하는 분이야, 저분이. 1096번님이 이런 문자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최국 씨. 속 시원하게 화 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주말에 포천 주상절리길 멍우리 협곡 나룻길 왕복 12km를 다녀왔거든요. 이거 봐, 12km다. 하루에.
1: 와,
0: 근데요, 그곳은 대박이다. 둘레길 경관 뷰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요, 네. 그곳에 자전거 라이더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곳은 오르막 내리막 계단이 높게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로 왔는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1: 아.
0: 자전거는 제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1: 아, 그렇지. 여기 들고 왔나 보다. 자전거를 이렇게 각 들고 와가지고. 예.
0: 메고 들고 자전거는 들고 온 게 아니라 메고 왔겠지.
1: 그러니까 자전거는 좀 전용 도로로 가서 좀 타요. 예, 위험하잖아.
0: 화를 내야지 지금 무슨 SS냐 너 지금.
1: 아, 힘들어서 그래도. 나도 힘들어. 형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 계속 찌르고 있어 나.
0: 그러면 출연료 내나 부터 출연료 좀.
1: 화요일마다 갔다 오면 와이프가 그래.
0: 뭐라고?
1: 너 어디 노래방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목이셨어? 그래. 아, 나 라디오 하고 왔다고. 야, 라디오 하는데 왜 목이셔? 그래서 좀 들어라 좀. 자전거도 자전거로 가.
0: 그렇지.
1: 자전거지 자전거. 어?
0: 아,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 하는 거지.
1: 그 뭐지?
0: 야, 그렇게 해줘야지.
1: 예. 약은 약사에게.
0: 그렇지.
1: 처방전은 의사에게.
0: 그렇지.
1: 자전거는 전용도로.
0: 그렇지.
1: 차는 차도.
0: 아, 이거
1: 사람은
0: 좋아.
1: 인도!
0: 아.
1: 어우, 유치해.
0: 아, 잘했어.
1: 예.
0: 아니,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은, 해내려면.
1: 그리고 둘레길, 이런 거, 참, 이렇게 좀 걸어 다녀라, 좀.
0: 아니,
1: 이렇게 딱 경치 구경하는 거.
0: 화를 내서 해줘야지.
1: 굳이 꼭 그렇게 자전거를 꼭 타고 가야 되고,
0: 아,
1: 이 사람들.
0: 가만 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형이 얘기하는데. 말년 명장이 아니 초등 3학년이 자꾸 끼어들고 있어.
1: 아니, 아까
0: 어?
1: 말한 거 힘들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0: 아니, 그러니까 화를 내려면 제대로 화를 내야지.
1: 예.
0: 그리고 힘들다고. 자전거 도로로 다니셔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 안 할래, 관둬, 그러면. 어?
1: 생각, 잘 봐요.
0: 네.
1: 아, 예를 들어서, 야, 임마!
0: 네.
1: 이거랑,
0: 네.
1: 야, 임마. 어떤 게 더 무서워?
0: 이들어가는
1: 게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야.
0: 아, 그런 거야? 네. 아.
1: 중간중간 좀 그렇게 해야 돼.
0: 알았어.
1: 그리고 저 부장님 지령이에요, 이게. 야, 계속 화내지 말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 가면서 해. 어, 사람들 지겨워하니까.
0: 어.
1: 이런 얘기 하더라고.
0: 쟤도 감 떨어졌어, 이제. 자, 이번에는 7907번님.
1: 주식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0: 저는 구미에 사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마트 입고 알바를 하는데 신입이 온 지 일주일 아니 2주도 넘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어린 놈의 녀석이 분류를 해놓으면 대려 섞어놔버려요. 애 아빠라면서 일 좀 똑바로 해라, 화 좀 내주세요. 아. 이분 때문에 두 번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1: 아니 아까는 아까는 그 김 부장님이 너 엄마 너 회사 밥도 아까워 막 이렇게 근데 요즘 반대되는 거네.
0: 저 이제 부하가 후배가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1: 이런 게 또 있다니까 진짜로 너무 이거 지금 이렇게 일을 못하면 또 짜증 나죠.
0: 우리는 청취자 편이니까 의뢰자의 구미에 맞게.
1: 야 애써 불량한데 섞어놓으면 어떻게 해?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아무리 일을 못해도 다 그건 알아서 이해를 해주고 다 배려를 해줄 텐데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0: 그렇지.
1: 이게 뭐 이거 이게 일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너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야 마이지가 유스가 어 일을 배워 웬만큼 배워갖고 입사를 해야지 와서 다 처음부터 배우려면 어떻게 해? 야 네가 인간이야? 아유. 너 때문에 지금 두 번 일하시는데잖아 지금. 어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분도. 가뜩이나 더울 텐데 짜. 피가 온데도 더운데.
0: 네가 인간이야 말고 딴 거 좀 없냐?
1: 아 유행어라니 그게 유행어라니까요.
0: 아 유행어인가?
1: 아, 유행어를 딱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
0: 알았어. 그러네.
1: 아유, 나 참.
0: 손흥민이 빼고 축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1: 그렇죠.
0: 그치?
1: 네 그렇습니다.
0: 맞아.
1: 아 왜 또 아, 좋은 얘기만 해요.
0: 네, 알았어. 날 더운데. 자 네. 조용필 노래 듣게 됩니다. 나는 너 저
1: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0: 해봐.
1: 아, 아니, 해봐. 아쉽잖아요.
0: 해봐 빨리.
1: 그래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해요.
0: 그러니까 노래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나...

0: 나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 좋아 한번 해보라니까.
1: 그런 의미 없는데.
0: 그래 해봐.
1: 아직은 사랑을 몰라. 이거
0: 그렇지. 자신 없지?
1: 그래도
0: 쑥스럽지 너.
1: 우리는 좋아.
0: 너 쑥스럽지 예, 그거.
1: 아, 노래 못해요.
0: 예, 그러니까 좋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지금 봐, 저 9611님이 아 조용히 해봐. 형 얘기할 때.
1: 그래.
0: 9611님 문자 보냈어.
1: 뭐라고?
0: 우리 190형님 노래 선곡할 때마다 따라 부를 때 항상 빵빵 터지게 합니다.
1: 네.
0: 이 좋고 퀄리티 있는 방송 사랑합니다.
1: 네.
0: 아, 봐봐. 형이 저 노래 선곡할 때 열 곡이면 한 일곱 곡은 아는 노래 내 노래를 불러드리거든. 네.
1: 그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그 TBS 전체적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0: 허리케인 라디오라도
1: 허리케인 라디오만이라도 좀
0: 그래, 여기 좀 몇 명 안 된다고 그래.
1: 일단은 좀
0: 뭐 PD 두 명, 파블로 그다음에
1: 퀄리티 좋대잖아요.
0: 돈가스하고 저 기술 감독 저 밖에 세 명 있고
1: 빵빵 터진대잖아요.
0: 아, 가만 있어, 봐. 형이 얘기잖아.
1: 네네.
0: 네가 정확히 알고 얘기해.
1: 아, 알겠습니다. 예.
0: 얼마 안 된다고 그래. 여기 밖에 세 명 있고 여기 너고도 둘밖에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 네,
1: 다섯 명밖에 일단은. 그러니까. 아 근데 또 다른 분들 또 괜히 또
0: 아, 딴 데 지금 생각할 게 없지. 일단 여기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래. 먹고 살지게 네. 좀 해달라고 그래.
1: 일단
0: 그래?
1: 저랑 최일구 선배 둘만이라도.
0: 아, 그것도 괜찮아. 쟤는 너무 남아.
1: 네, 저분들은 또 저기.
0: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1: 어차피 베린 몸.
0: 됐어. 야, 지금 씨. 지금 바로 서울시로 가라 끝나는 대로.
1: 아,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좋은 아이디어야.
1: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예, 네, 아유, 다.
0: 아이, 농담을 안 되지, 사람아.
1: 지금 다 힘든데, 다들, 아이, 다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
0: 자, 네. 좋습니다. 하여튼, 난 최국 씨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나 카드 빌렸다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더니,
1: 네.
0: 카드 하루 밀렸더니, 로봇 그 AI가 연락 오더라니까?
1: 네, 그러니까.
0: 뭔 카드에 챗봇입니다 네. 하면서, 나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 남자가 보통 네. 상담원 아니면 여성이 하잖아요.
1: 네네네.
0: 어, 무슨 카드 챗봇 누굽니다 그러더라고.
1: 아니 그러니까 이건
0: 남자 쩡쩡 목소리로.
1: 전략적으로 계속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편성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TBS 방송 예, 허리케인 라디오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읍소의 시간 해가지고 시장님께 바치는 뭐 어, 노래도 하나 선곡하고 편지도 쓰고. 에? 계속 도와달라고 에이. 계속 해야 된다며요. 참교육회사 중에.
0: 그렇죠. 에이. 참교육에 그런 거 있었죠. 에이. 남한테 혼날 때 계속 혼나지만
1: 계속
0: 말고
1: 해야지.
0: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런 차원에서?
1: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저 회 먹어라 그러니까 예, 최욱 씨한테 문자 왔어요. 해 먹어! 뭐 네. 빛내서 해 먹어 아까 그랬잖아.
1: 네네네네.
0: 그랬더니 3496님이 안녕하세요. 최일근 씨, 최국 씨. 요즘요. 횟집만 손님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값이 싼 분식집도 요즘 많이 아. 힘들어요.
1: 아,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0: 분식,
1: 진짜.
0: 분식 먹으라 그래. 아. 분식 먹으라고. 분식 장려. 아,
1: 근데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0: 아, 해야지.
1: 분식 좀 먹어!
0: 그렇지.
1: 분식 좀 먹어!
0: 네.
1: 분식 좀 먹어! 우리 다, 우리 서민 아니야? 서민!
0: 카드 빛내서 먹어, 그래.
1: 어, 같이 좀 먹자, 좀! 어, 그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옛날보단 좀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잖아. 떡볶이, 라볶이, 김밥, 순대 이건 맛있잖아요.
0: 그렇지. 튀김.
1: 분식 먹어.
0: 튀김 뺐어. 튀김.
1: 튀김 있잖아. 튀김. 오뎅. 아유, 어묵에다가 이렇게
0: 그렇지.
1: 떡볶이 이거 소스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0: 떡볶이 소스 뭐 소스 떡볶이 고추장 하면 되지.
1: 에이. 에이. 아 근데 뭐 이게 지금 분식집도 잘 안 될 정도면 지금 되게 많이 힘들구나.
0: 그래요.
1: 어떡하냐 진짜.
0: 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최욱 씨 화내느라고 수고했어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자, 7200번님이 신청곡을 멋진 곡을 하셨네. 에릭 크랩튼이 부릅니다. 뭐야?
1: Tears in Heaven.
0: 뭐야? 뭔 뜻이야?
1: 하늘에 천국의 눈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0: 천국의 눈물이라고?
1: 네. 여기는
0: 불러봐, 불러봐.
1: 어?
0: 불러봐.
1: Would you know my name?
0: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1: Saw you in heaven.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 동부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이렇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빗길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세종대로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한개 차로를 이용해서 역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문 부근을 지났고요. 다시 시의회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또 동화면세점 앞에 있던 집회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장 정리하느라 부근 하위 한두 개 차로만 현재 차단돼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를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7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0: 오늘의 네. 키워드와 책 소개해 볼 텐데요.
1: 네.
0: 지난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제도 사랑입니다.
1: 네.
0: 다양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서 최근에 출간된 70대 레즈비언 할머니의 청년기 회고록을 와우. 선정해 보았어요. 바로 네. 퍼트리샤 그레이올의 침대와 침대를 오가며 오. 인데요. 애리조나의 하나뿐인 레즈비언, 보스턴 대학병원의 유일한 여성 인턴, 안정적인 연애를 갈망하는 폴리아모리라는 키워드에 완전히 이끌려서 선택한 책이에요.
1: 뭐 하나 평범한 게 없고 그 다 단어가 상충해. 안정적인 연애를 갈망하는데 폴리아모리래. 그리고 나는 이 지역의 하나뿐인 레즈비언이래. 와우.
0: 그 지금 70대라는 건 이제 70년대에 네. 20대를 보냈다는 거라서
1: 그러니까요. 또 쉽지 않은 시대에.
0: 억압적인 시대에 어떤 사랑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1: 네.
0: 이 퍼트리샤 그레이 히올은 직업은 의사인데요. 22년에 이 책을 출간한 이후 소설가로도 데뷔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에세이고요.
1: 네.
0: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태평양 북서부의 어느 섬에서 범고래와 독수리 수달 흑곰을 관찰하며 지낸다고.
1: 소설가인데 또 이제 굉장히 야생의 한가운데에서
0: 젊었을 때 이제 의사로 번 돈으로 네. 노후를 이렇게 와.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니.
1: 근데 노후도 못지않게 비범하고 에너제틱하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정정하셔 일단.
0: 그렇다. 에너지가 정말
1: 이분도 사랑의 힘.
0: 거.
1: 이분은 이 로로마의 힘.
0: 이분은 로로마의 힘이 끊임없는 그니까, 분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10대 시절 여성성을 강조하는 엄마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퍼트리샤가 저지른 수많은 일들과 그런 방황 끝에 자신을 이제 정체화하는 과정이 담겨 있고요. 2부에서는 의사라는 꿈을 품은 뒤에 유타 대학교 의대에 진학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욕망이 깨어나는 모습.
1: 욕망이 깨어납니다.
0: 3부에서는 영혼의 단짝 친구인 데이비드와 함께 보스턴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서 그 보스턴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만난 연인들의 이야기. 또 4부에서는 다니라는 한 여성과의 전쟁 같은 사랑과 연애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현재 70대 할머니라고 해서 저는 평생의 이야기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때의 그 활발한 성적 욕망을 네. 집약적으로 담아낸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1: 맞아요.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0: 진짜.
1: 레즈비언 이런 거 다 떠나서 20대에 네네. 내가 활발히 사랑했던 사랑의 욕망만 풀어놓은 책.
0: 그것을 70대 할머니가 써냈다는 것이 놀라워요.
1: 네.
0: 이 제목인 침대와 침대를 오가면은 의사가 환자들의 침대를 돌아다니면서 진찰하는 회진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없고요.
1: 거의 안 나오죠.
0: 연인들의 네. 침대를 오간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의사가 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레즈비언으로서 사랑에는 번번이 실패한 과정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간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1: 네.
0: 첫 인상이나 전체적인 네. 감상은 어떠셨나요?
1: 벅찬데요. 일단 저는 이 책의 추천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추천사가 유독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하면 본문이 아무리 좋아도 추천사만큼의 감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추천사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도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좋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추천사가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추천사가 너무 아름다운데 본문이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추천사를 쓸 만큼 이 책을 애정 있게 읽은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애정을 이어서 이 책을 읽었다는 게 새삼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침대와 침대를 오가며를 읽었지만 앞서 읽은 사람들이 느낀 사랑의 흔적을 따라 읽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세 개의 추천사들을 한 번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천사에 깃든 애정이 더 깊숙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0: 어떤 문장들이었죠?
1: 예를 들면 모든 연애가 사랑 그 자체인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랑이 연애의 형식을 빌리는 것 또한 아니다. 이런 추천사가 있고, 만약 이 책에 담긴 이야기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그녀의 선택에 공명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문장을 이제 전승민 문학평론가가 덧붙여 주셨고, 또 마지막에 이제 박상영 소설가가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때로는 누군가의 찬란한 내일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앞에 이제 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 문장만 뽑아도 너무 추천사가 아름다워서 아, 내가 이 추천사는 사랑으로서 이 책을 보증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래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추천사에 대한 감상과 별개로 이 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의미로 가벼운 회고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저자에게 너무 많고 무거운 수식이 있었거든요. 앞서 미아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 1960년대 레즈비언으로 자란 미국 여성이 70대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할머니로서 화끈하게 돌아보는 청년기 회고록이 짜릿할 것 같지만 얼마나 녹록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청년기였을까 나도 모르게 이 삶을 납작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말 치열한 싸움의 나날이 기록돼 있지만 저는 이 책의 포인트가 화끈함에 있다는 걸 가능했던 거예요. 너무 스펙타클한 연애사와 끈질긴 이 자아탐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놀라웠고, 저는 종종 주변 사람들한테 아, 나는 정말 이제 20대 때 후회가 없어. 나 너무 많이 놀았고 나를 너무 많이 담금질하는 시기를 보내서 이제 내 인생이 재미없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0: 더 놀걸?
1: 퍼트리샤처럼 놀았어. 내가 논 건 논 것도 아니고 나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면 퍼트리샤처럼 해야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20대구나 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감상이에요. 네네.
0: 저는 일단 번역이 정말 잘 됐다고 느꼈어요.
1: 맞아요.
0: 너무 술술 읽히고 맞다. 요즘 이 시대에 맞게
1: 문투가 맞아.
0: 네, 매끄럽게 읽히면서 저 뭐 원문은 못 봤지만 그리고 그저 젊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이 너무 넘치고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다.
1: 맞아. 다 에너지고 다 정성이다.
0: 의대에 다니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1: 맞아요. 또 의대를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최고 점수로 다녀요, 의대를.
0: 최수 학생으로 다닙니다.
1: 항상.
0: 정말 젊고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저는 삶에 어떤 욕망이라는 게 지금 별로 없는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후회한 건 그거예요. 나에게도 욕망이 있었어야 되는데.
1: 이 시대 돌아간다면 욕망을 찾으리라.
0: 네. 저는 지금 거의 수면욕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와, 근데 이 삶과 사랑에 대한 욕망을 와, 글로만 읽는데 제가 그 런닝머신 1시간 뛴 기분이었어요.
1: 맞아. 이거는 독서가 아니라 약간 운동이에요. 여러분.
0: 진짜.
1: 이 책을. 네. 땀이 나요.
0: 너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독서였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20대를 보냈길래 저희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네. 에세이 4부에 맞춰서 좀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1부, 네. 애리조나에서 유일한 레즈비언이라는 이 소제목이 붙여진 게 이 퍼트리샤가 애리조나 출신인데요. 애리조나는 그 보수의 상징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작가가 태어난 60년대는 미스터 보수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활동을 하던 때라서 이 시기에 아마 애리조나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레즈비언이 물론 있었겠지만 있었다고 해도 모두 숨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서 자신을 아마 애리조나의 하나뿐인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자는 아름답고 잘 차려입고 살찌면 안 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던 엄마의 경멸 속에서
1: 네.
0: 퍼트리샤는 레즈비언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15살이었던 1965년에 자신이 어쨌든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그 관련 책을 읽어보는데요. 정신질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1: 아무래도 그 당시에
0: 네.
1: 책이니까.
0: 그러니까 치료가 소용이 없고 동성애자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관계를 유지할 수도 직업을 이어갈 수도 없다. 라는 문장에 충격을 받은 파트리샤는 그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즈비언 인권단체인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나와 같은 레즈비언은 바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네.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직 어려서 이 애리조나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 같은 여성은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보통 성인은 바에서 만나지만 맞아. 넌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대신 잡지를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더 레더라는 잡지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퍼트리시아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아무 남자들과 데이트를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서는 아무런 욕망이 생기지 않아서 나는 동성애자구나 라는 것만 오히려 공고히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운이 나쁘게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69년에 당시가 그 임신 중절이 불법인 시대였어서 엄마와 함께 멕시코에 가서 불법 시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퍼트리샤는 자신이 레즈비언이 아닌 척하면서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빌리티스의 딸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나 이제 그냥 레즈비언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여자를 만나는데요. 그중 한 명인 족부 전문의 다리 이제 그 족부를 끼고 있는 전문의인 주디스의 영향으로 나도 다시 애리조나에 돌아가서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엄마에게도 이제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1: 저도 일부를 읽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고 남성에게 응당 생겨야 할 감정을 나는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성한테 느끼는 감정이 내가 올바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 퍼트리샤가 정신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그 임신 중지 수술을 할 때거든요.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의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깨달은 건 내가 아닌 내 모습을 흉내내다가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아무리 이젠 세상 사람들이 레즈비언이 뭐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역겹다고 해도 불행하고 외롭게 산다고 해도 나는 그 삶을 가야만 하는 네.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너무 짜릿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퍼트리샤는 이젠 자신을 레즈비언으로서 정체화하는 게 그냥 생활 방식 이런 걸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건 내 삶이구나. 이게 방식은 이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이어도 나는 이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한 게 되게 비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 일이 펼쳐지려나 걱정하면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갑니다. 근데 처음으로 꿈을 그리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퍼트리샤가 한 일이 거기 버클리 바브라는 신문에 나랑 만나줄 레즈비언 구해요 하고 개인 광고를 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난 여자랑 이제 키스를 했는데 그녀가 이제 울어요. 근데 이제 이 퍼트리샤는 이미 이전에 목숨을 걸고 임신 중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여자랑 키스한 게 얘가 너무 충격인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괜찮아 목숨이 오가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다독여요. 자기도 처음이지만. 근데 상대 여자는 근데 우리 가족은 신앙심이 너무 강해서 내가 혹시 레즈비언인 걸 알면 날 죽이려고 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시대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는 일이 그게 또 심지어 더 소수자인 여성, 동성애자일 경우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의문점. 내가 여자를 좋아하나? 남자를 좋아하나? 이게 해결이 되기가 무섭게 따라오는 실제적인 공포를 조금이라도 좀 짐작하게 만든 페이지여서 살짝 이 퍼트리샤의 대담함에 놀라다가도 살짝 멈칫했던, 씁쓸했던 좀 페이지였어요.
0: 그렇게 이제 다시 애리조나로 돌아온 퍼트리샤는 유타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네. 이제 2부 의대에서 네. 파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타주는 애리조나주 위에 있는 주인데 몰몬교의 성지로 주민의 60% 이상이 몰몬교 신자인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안을 제정할 때 네. 종교적 가치관이 되게 강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 몰몬교는 가족 중심적이고 순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레즈비언인 퍼트리샤가 지내기에 애리조나만큼이나 억압적이었을 것 같아요.
1: 훨씬 전통적이고
0: 의대를,
1: 그리고.
0: 네네, 의대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유타대학의 신입생 100명 중에 여학생은 5명뿐이었다고 해요.
1: 너무 남성 중심적인 이제 환경에서. 네.
0: 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엔 또. 좀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퍼트리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을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30대 아시아인인 세실리아입니다. 퍼트리샤는 세실리아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 다양한 페미니즘 도서를 읽게 돼요. 하지만 그런 도서에서 말하는 착취적이지도 않고 억압적이지도 않은 관계와 자신이 바라는 그 성공을 향한 갈망이 불일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퍼트리샤에게는 자신을 내조할 여성과 지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1: 이제 욕망이 깨어났어. 이제부터야 지금 퍼트리샤의 욕망은.
0: 그래서 그 장거리로 연애하고 있는 세실리아가 네. 내 근처로 와서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권위주의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사실 나는.
0: 자기는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자신은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1: 저도 이 일단 세실리아를 향한 이 퍼트리샤의 솔직한 욕망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기보다 그 시절에 여성으로서 그런 욕망을 깨달았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맞아요. 그 요약되는 이 워딩은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기혼의 여성이 사실상 착취당하는 구조로 사회에 복무하고 있다는 말이랑 같기 때문에 내 페미니즘이 내 욕망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욕망을 수정하지 않아 퍼트리샤는. 그리고 자신한테 필요한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런 소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0: 성공도 해야 된다는 그 욕망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1: 그래서 뭔가 말하자면 퍼트리샤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자기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실리아의 삶 너무 중요하지만 그녀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 옆에 있는 삶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어때? 라고 좀 제안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그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저게 퍼트리샤가 지니? 근데 굉장히 이제 저도 깁생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0: 근데 퍼트리샤의 마음이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성별로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의대에서 대학 교수들한테도 좀 성차별을 당해야 네. 합니다. 수업 시간에 던지는 그런 음담 패설도 견뎌야 했고 그 퍼트리샤의 질문을 일부러 무시하는 네. 교수도 있었고요. 실습에서도 기회 자체가 남학생에 비해서 되게 적은 거죠.

0: 그리고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도
1: 아, 맞아.
0: 여성에게는 봉합이나 출산을 맡길 수 없다. 면서 퍼트리샤에게 아무 일도 시켜주지 않아요. 퍼트리샤는 심지어 여성인데.
1: 맞아요.
0: 이 긴 역사 동안 여성이 여성의 출산에 도와온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여성은 절대 출산을 맡길 수 없어. 라는 태도에 저 화도 나죠.
1: 그렇죠.
0: 근데 반면 이 1970년대는 미국 전역에서 되게 다양한 성혁명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 60년대에 등장한 경구 피임약이 70년대에 이르러서 대중화되면서 성관계와 임신이 완전히 분리되게 그렇죠. 받아들여진 것이죠. 또 73년에는 여성의 낙태권이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라는 이런 진보적인 판결이 납니다. 또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를 해요.
1: 공식적으로.
0: 네.
2: 그게 73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최근에 벌어진 일이야. 맞아요. 이렇게 된 것도.
0: 그리고 아. 75년에는 최초의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 일레인 노블이 매사추세츠에서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요. 또 77년 하비 밀크가 게이임을 밝히고 샌프란시스코의 시의원으로 당선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1: 엄청 격변의 시기. 왜냐하면 되게 거의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맞아요. 혁명이 벌어지는.
0: 그래서 네. 이런 격동의 성혁명 가운데에서도 이제 퍼트리샤는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요. 보스턴 대학에 잠시 이제 실습하러 갔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캐스라는 35세의 이혼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다시 이제 그 실습이 끝나고 유타로 돌아와서 그 호흡기 내과의 D라는 네. 여자 의사를 사랑하게 되면서 또 그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D가 진짜 탁월하게 훌륭한 의사였거든요.
1: 네네.
0: 그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권위가 있었고 또 돈을 더 많이 받았던 그 의사들에게 좀 가려져서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D야말로 의학박사라는 직함과 권위를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에 아 그렇다면? 그 직함과 권위를 내가 가져야겠다.
1: 더 많은 여성이 가져야 되는데 나도 가져야지.
0: 네가 못 가진 권위 내가 갖겠소.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보스턴 대학병원으로 네. 떠나게 되는데요. 보스턴에서 인턴을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산부 네. 의사입니다.
1: 이제 의사가 됐죠.
0: 네, 1975년이고요. 근데 그 퍼트리샤의 그런 능력이나 성적과는 별개로 그곳에서도
1: 그쵸, 많은.
0: 이제 유일한 여성 인턴으로서 여러 부당한 일과 차별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 물론 인턴 생활 자체에 그 고단함도 되게 큰 시기였어요. 36시간 동안 당직을 하고 다음날 또 6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또 가서 일해야 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밖에 안 남은
1: 그렇죠. 사람이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제 회로가 돌아가지 않고 너무 이제 과열돼 있죠. 과부하죠. 네.
0: 근데 유일한 여성 인턴으로서 아무한테도 눈물을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 수도 있는데
1: 그러면 울면 또 내가 대표가 되잖아. 맞아. 여자를 대표하게 되잖아. 그런 모습으로.
0: 역시 여자는
1: 뭐 감수도 헛소리도 하실 테니까요.
0: 그리고 또 병원의 그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두고도 경쟁을 하는 것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술들이 네. 좀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술 때문에 고통을 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퍼트리샤가 그럴 때마다 상급자에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퍼트리샤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또 가혹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이제 퍼트리샤는 보스턴 대학병을 떠나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1: 퍼트리샤가 너무 많은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도 의료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번복하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내밀한 순간에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혹은 살아남고자 버둥거려야 할 때나 아니면 죽어갈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이 직업에 대해서 큰 소명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책을 이제 왔다 갔다 이리저리 다시 펼쳐보면서 느낀 건 이 퍼트리샤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든 건 여자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대 생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대 생활 또 의사 생활.

0: 합니다.
1: 너무 힘드니까 그 의사의 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이
0: 그러니까 의사로 지내면서 타인에게 배려하고 상냥한 동료가 되기 또 사실 너무 이제 네. 벅찬 일인 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또 파트리샤는 계속해서
0: 대단해 너무
1: 소울메이트를 찾아다니는데요.
0: 네.
1: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시대상 직장에서 아우팅 당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성애자처럼 보이는 여성들만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또 단 한 명만 사랑할 수는 없는 이 폴리아모리적인 성향이 그녀의 연애를 계속 망치게 됩니다.
0: 그쵸.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리언이라는 여성과 같이 살면서 그 같은 대학원생인 질리언에게 영국인인 네. 질리언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0: 그러면서
1: 그 이혼 여인 캐스를 그리워합니다.
0: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세 사람한테 다 진심이야.
1: 너무 너무
0: 뭐 누구 하나 소홀하지 않고 얘한테 맞아요. 정말 충실하고 쟤한테도 충실해.
1: 맞아요. 그래서 퍼트리샤는 이 세 명의 여자 사이에서 되게 요동치는데요.
0: 네.
1: 이 네 명의 여자들이 이 전부 사랑이라는 태풍의
0: 정말요
1: 소용돌이 속에 아주 휘말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질리언은 지금까지 본인이 이성애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퍼트리샤의 고백을 받고 나서부터 조금씩 그녀에게 이끌리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 메리언이라는 여성은 같이 살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 여친인데 말하자면
1: 심지어 동거하고 있는데 퍼트리샤가 질리언을 좋아한단 말이죠.
0: 또 숨기지도 않아. 또 퍼트리샤는
1: 그래서 그 배신 때문에 지금 메리언 돌아버리기 직전이고
0: 네.
1: 퍼트리샤는 그래서 또 메리언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아, 또 상처를 줘야 된다는 왜냐면 메리언은 집에서 매일 집안일을 엄청
0: 잘해주고 정말 내조를 잘하거든요. 또
1: 정말 아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지만 대학원에서 질리언만 보면 또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 어른 캐스까지
0: 가장 안연한 구여친 같은 느낌으로
1: 이
0: 존재하는
1: 사각관계가 네. 장난이 아닌데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연애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퍼트리샤가 연구도 너무 착실하게 해나가요.
0: 네.
1: 아주 프로젝트를 척척 해나가는데 정말 의대 다닐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그 야한 상상을 하는데도 어떻게 우수상을
0: 그러니까.
1: 받는지.
0: 그게 동력인가 봐요. 도파민
1: 사랑의 힘으로.
0: 네.
1: 그래서 메리언도 떠나고 질리언과도 이제 친구로 그냥 남자.
0: 어쨌든 이성애자인 거야 질리언은.
1: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캐스에게 돌아갈까?
0: 네.
1: 지금 다시 시도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0: 하지만 가.
1: 일단 라고
0: 가.
1: 말하는 퍼트리샤는 참 부지런한
0: 맞아요.
1: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에너지가 정말 정말 남다르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분출했어야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1: 근데 그러다가
0: 네.
1: 정말 새 사람과 다 헤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1978년. 퍼트리샤는 이 모두와 헤어진 후에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정말 잠시 집에 있다가 역시나 그럴 수 없어서 이번에는 전문직 동성애자 여성 모임에서
0: 네.
1: 이제 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단이와의 그 전쟁 같은 사랑을 다룬 꼭지가 이제 4부 거울을 마주하다인데요.
0: 거울을 마주하다.
1: 다니는 자신이 지금까지 다른 연인들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그대로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목도 거울을 마주하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 독점적인 관계를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는.
0: 포트리샤네.
1: 본인이에요.
0: 본인이야, 본인.
1: 그래서 이런 그 다니와의 연애에서 퍼트리샤는 가부장적인 남성의 모습이 또 막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로 일하는 자신을 상대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일이 너무 중요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이제 배려가 부족한 것도 그렇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저녁 식사와 평화와 사랑이 담긴 포옹이 있길 바라는
0: 그것만 있길 바래.
1: 네, 그 헌신을 바라는. 근데 사실 다니는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니도
0: 네.
1: 만만치 않은 폴리아몰이라서 퍼트리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0: 네.
1: 이제 결국 두 사람은 이제 퍼트리샤가 워싱턴 DC의 병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헤어지게 되고 이 책도 끝이 나게 되는데요.
0: 아하.

0: 이 책의 끝에서 이제 퍼트리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는 내게 거울을 마주하게 해주었다.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두려움 없이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법. 필요한 것을 말하되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법. 욕망이 곧 사랑이 아님을 이해하는 법. 욕망과 사랑이 한동안 공존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훨씬 귀하고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1: 지속.
0: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대에 격동하던 난리 속에서 나는 진정으로 연결된 특별한 몇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평생 내 친구로 남아주길 바랐다. 나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여자가 되기로 했다.
1: 오, 마지막 문장이 되게 또
0: 네.
1: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죠.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를
0: 네.
1: 깨닫는.
0: 이렇게 20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30대부터 70대까지 퍼트리샤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1: 네.
0: 마지막에 이 깨달음을 이 혼란의 10년 안에서 이제
1: 깨달았, 이걸 쥐었다는 게.
0: 한 손에 쥐었으니 좀 지금보다는 성숙한 성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기대가
1: 네.
0: 되고요.
1: 네.
0: 이 10년간 퍼트리샤는 의대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1: 와.
0: 인턴 과정에서 살아남았으며 하버드에서 석사 학위를 두 개나 취득합니다. 또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과 내과 전문의 응시 자격을 갖춘 채로 두 번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고요. 연구 논문도 몇 편이나 게재를 하면서 의사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어요.
1: 그러네요.
0: 하지만 사생활은 되게 엉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시절에
1: 네.
0: 대한 솔직한 회고록인
1: 정말.
0: 셈인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퍼트리샤의 모든 시절을 함께한 데이비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퍼트리샤에게는 영혼의
1: 네.
0: 단짝인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1: 네. 이 데이비드. 정말 찬사만 늘어놓고 싶은 인물인데요.
0: 네.
1: 이 책에서 사실 가장 먼저 나오는 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첫 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면지에 데이비드 그리고 내가 사랑한 모든 여자에게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넘겼다가 책을 역시나 다 읽고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있는 걸 보고 그래 퍼트리샤한테 이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녀도 알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일단 이 데이비드는 유타 의대에 입학한 그 몰몬교가 60% 이상인 지역에서 몰몬교가 아닌 동기들 중한 명이면서 퍼트리샤가 단번에 쟤는 게이 아닐까 하고 알아본 안전한 남자 동기입니다.
0: 네.
1: 그 당시 미국 사회에 그리고 퍼트리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보석 같은 발견이 아닐 수 없는데요. 퍼트리샤 역시 남자한테도 바로 직진하죠. 왜냐하면은 나나 걔나 서로의 정체성을 자연스레 숨기면서 생활비까지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0: 맞아요.
1: 바로 서로 룸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차라리 그 시대 때는 혼전 동거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게 내가 아웃팅 당하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게이였던 데이비드도 여기에 순순히 응하면서 사실 둘의 긴 인연이 시작이
0: 맞아요.
1: 되는데요. 이제 퍼트리샤의 바람잘 날 없는 그 연애사를 생각하면 데이비드와의 우정은 놀라울 정도로 스무스해요. 거의 안 싸워요. 얘네 둘이 운명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 잡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뭐 사랑하고 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어가요. 그래서 사실 데이비드 입장에서 서술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이런 퍼트리샤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잘 몰라도 퍼트리샤에서는 데이비드가 거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퍼트리샤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내 인간관계 중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은 가장 친한 게이 룸메이트이자 친구 그리고 동료인 데이비드와의 관계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데이비드는 왜 그렇게 퍼트리샤한테 관대했을까? 어떻게 그렇게나 사랑에 빠지면 주변을 아랑곳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리는 퍼트리샤를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친구는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지만 데이비드는 동거인이었거든요. 왜냐면 누구랑 살때 데이비드로 같이 살았거든, 계속.
0: 맞아.
1: 그래서 메리언이랑만 산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비드도 같이
0: 셋이서
1: 집에
0: 같이 산 거예요.
1: 셋이 살았어요. 그래서 퍼트리샤가 애인을 데리고 같이 살다시피 하는 것도 견뎌주고, 왜냐면 데이비드도 남친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 텐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오랜 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이 우정에 감동받았던 페이지는 메리언과 사귀면서 질리언에게 흔들린다고 퍼트리샤가 고백했을 때 데이비드가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런 건 이기적인 일인데 지금은 너가 젊고 기회가 많아서 실감을 못하겠지만 신뢰와 안정은 정말 중요한 거다. 너는 지금 메리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노력을 한다면 나는 응원을 못해. 너도 절제하는 법은 알아야지라고 이렇게 정말 진심이 담긴 쪽지를 건네요. 너무너무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정확히 간파하면서 내가 뭔가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할 것 같을 때 따끔하게 질책하고 이런 너라면 나는 응원을 못해라고 말해주는 친구는 진짜 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퍼티션 말을 안 듣긴 해요. 근데 그것도 데이비드가 잘 견뎌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집안일과 이제 우정에 너무 불성실한 이 동거인을 못 견디고 이젠 결국 각자 갈 길을 가는데요. 그렇다고 우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어쨌든 우리 우정에도 잠시 소강 상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대의 퍼트리샤한테 그래도 데이비드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욕망에 머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가끔은 이제 사랑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퍼트리샤가 이곳저곳 침대를 마음 편히 오갈 때 단정한 집안을 유지하고 그녀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준 데이비드가 있었다는 거 퍼트리샤가 그토록 원했던 내조를 어쩌면 데이비드가 절반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싶네요.
0: 저는 이 50년도 전에 네. 연애를 회고록으로 쓸 때 사실 데이비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데이비드라는 친구분이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겪었던 연인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아닐까? 그 20대의 외장하드 같은 그렇다. 역할을 데이비드가 한 것
1: 맞네요.
0: 같다는 생각을
1: 들었고 거의 모든 연애를 같이 그냥 동거동락한 거니까요.
0: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한국 영화 중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그 제이와 흥수의 동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제이는 물론 헤테로지만 개인 흥수와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도 그 문구가 20대의 외장하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1: 맞다. 현실판이다 서로가. 완전. 네네.
0: 그래서 이게 한국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면 네. 대도시의 사랑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 그래서 박상용 소설가님이 추천 잘 쓰셨나 봐요.
0: 그렇구나.
1: 저 이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0: 그 옆에서 뻘짓하는 것을 다 지켜봐왔지만 네. 그게 친구의 관계를 해치진 않는 그게 오히려 더 판타지 같다고
1: 그러네.
0: 해야 될까요?
1: 그 둘을 보니까 근데 그게 판타지가 아닌 걸 얘네 둘이 보여줬네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멋진데요?
0: 다행히 맨 앞장에 면지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 친구라는 것처럼 보여져서 네. 좀 네. 안심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 다시 듣기는 쓴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퍼트리샤의 20대 사랑 이야기를 다 토파보고 나니까 살짝 기운이 빠지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좀 신나는 노래 듣는 게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좀 어울리는 노래를 뭘로 골라왔냐면,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부터.
1: 거의 도파민
0: 네,
1: 아닌가요?
0: 강렬하죠. 이게 사실 러시안 룰렛이 원래 이제 여섯 발이 들어가는 리볼버에 한 개의 총알만 넣고 서로 돌아가면서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그 복불복 결투인데요. 저는 퍼트리샤가 사랑을 하는 방식이 꼭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과격한 큐피드 화살인 거야. 그러니까 이한 발에 너가 맞으면 나랑 사랑에 빠지는데 네가 거부해서 내가 맞으면 난 그냥 거의 죽어. 네가 날 사랑 안 하면 약간 이렇게 약간 뭐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약간 거의 이런 거 정도인 거예요. 퍼트리샤의 사랑은 약간 매번 불나방처럼 사랑에 뛰어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런 퍼트리샤의 사랑을 좀 이미지화 하다 보니까,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가사가 떠오르는데, 사실 퍼트리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여성이잖아요. 나랑 사랑에 빠지면 너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러시안 룰렛 가사 중에, 너는 꿈꿀 때조차 나를 찾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되게 퍼트리샤의 끈질긴 구애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듣고 오고 싶었습니다.

0: 너무 퍼트리샵
1: 너무 퍼트리샵 자체죠.
0: 네네.
1: 퍼트리 20대 때 이 노래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퍼트리샵이 한국에서 20대를 지금 이렇게 보냈으면 분명히 들었을 노래입니다.
0: 아, 제가 가져온 영화는 네. 가장 따뜻한 색 블루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아델이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푸른 머리의 대학생 엠마를 만나면서 성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그렇다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성적 욕망에 대한 영화에 가까워요.
1: 네.
0: 엠마와 연인이 되고 나서 아델은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럴 때 남성과도 관계를 갖게 되는데
1: 이건 좀 괘씸하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그것이 엠마에게 굉장히 큰 배신으로 작용을 해서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도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1: 아,
0: 너무 이제 성적으로 잘 네. 맞았기 때문에 헤어졌음에도 또 현재

0: 연인이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의 서로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퍼트리샤의 20대를 이제 읽으면서 계속 저는 아델이 떠올랐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 불타오르던 욕망도 사실 나이가 들거나 관계가 길어지면 서서히 잦아들 수 있잖아요. 근데
1: 그러니까요.
0: 그럴 때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 우리가 좀 이제 편한 사이가 됐나 보다, 가족이 됐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집을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네,
1: 그러니까요.
0: 골라보았습니다.
1: 저희가 이미 더 훨씬 늙어버린 것 같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리고 욕망을 꺼트리면 안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네요, 이 캐릭터들은.
0: 욕망이 꺼지면
1: 삶도?
0: 네,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
1: 그러니까
0: 20대.
1: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전 다시 살아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5월을 함께 보내봤는데, 뭔가 각자의 침대를 욕망으로 차지하는 일은 얼핏 그 자체가 좀 목적 같아 보이지만 또 곱씹어 보면 그것만이 전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다시금 무사히 그 침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과정까지 겪게 만들게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지속적으로 욕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돌봄과 애씀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5월에 함께 읽은 책들이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사랑에 관해서라면 모든 인간은 중독자라고 전승민 문학평론가가 이 책에 더한 추천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랑의 종말론이라는 유행가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미 사랑에 중독된 우리는 종말이 와도 종말인지 모르고 사랑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도산대로 청담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쪽으로 가는데 5차로 쪽에서 화재 관련해서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 습도는 6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웹툰 미생을 보면요, 프로기사가 된 장그레에게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둑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길러라. 네,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기르라고 충고한 거죠.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체력이 버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요, 인내심은 떨어지고 피로감이 몰려와서 결국은 승부 따위는 상관없어지게 된다니까요.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체력이죠. 건강해야 성공도 할 수 있는 법. 매일 오후 5시 몸의 체력은 물론 지친 마음의 근력까지 함께 채워가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네, 체력하면 또 체력은 국력이다, 뭐 그런, 그건 이제 옛날에 나왔던 얘기. 아, 뭐든지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체력이 돼야, 네,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 오후 5시 이 방송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네. 오늘은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노수진 약사님 잠시 후에 모시고요.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네, 풀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진통제를 오늘 집중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걷고 난 뒤 어깨나 허리, 무릎이 뻐근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피부에 붙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진통 성분이나 시원한 성분 등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외용 첩부제입니다. 붙이고 나면 시원해 라는 느낌 때문에 어르신들 댁 서랍에 꼭 하나쯤은 들어있는 이것. 다음 중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우, 시원해.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보기 드려야죠. 1번, 파스. 2번, 키스. 3번, 돈가스. 4번,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철진한 보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1번 파스, 2번 키스, 3번 돈가스, 4번 크리스마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

제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정말 이 선곡을 제가 볼 때마다 감탄에 감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검색창에 그냥 스만 치면 쉽게 뭐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뭔가 내공이 들여.

0: 잠든 새벽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부모 마음은 금세 응급실이 됩니다. 허리가 욱신거릴 때, 또 머리가 지근거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약을 찾곤 하는데요. 약을 잘 쓰면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지만 또 잘못 복용하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양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셀프 처방하시는 분들 뭐 약국에 와서 그냥 대뜸 이 약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네. 뭐 무슨 약 하나 무슨 약 하나 상품명으로 이렇게 네.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0: 네.
1: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진단까지 하셔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약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쭤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요.
0: 네, 그렇죠.
1: 누가 왜 드시는지 꼭 네. 확인하고 드려야 합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노소진 약사님이 이렇게 자주 저희 라디오를 나오셔야 됩니다.
1: 네.
0: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월과 6월에요.
1: 네,
0: 격주로
1: 네.
0: 우리 노수진 약사님을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복약생활 오늘 집중 탐구해 볼 약은 진통제입니다. 두통, 생리통, 치통,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진통제에 관해서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러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맡고 계시는데 솔직히 이제 그 대한약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가 이제 그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여쭤본 게
1: 네네.
0: 이게 회장님 그 선출할 때 뽑으실 때
1: 네.
0: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네. 대한약사회는 전국의 9만 약사들을 대표하면서 사실은
0: 그렇군요.
1: 국민 건강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있고요.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 병원, 약국, 정부
0: 네.
1: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약사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0: 네.
1: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사실은 그 약국에 가보면 좀 엄청난 환자들 때문에
1: 네네.
0: 굉장히 힘든 표정을 제가 간혹 이제 약사님들
1: 네.
0: 표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또 거기에는 서비스도 분명히 또 들어가야 된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치 그 우리가 대민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아.
1: 네네.
0: 네.
1: 그런 사실은 아픈 분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건강하고 명랑하신 분들보다도
0: 네네.
1: 불편한 증세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아무래도 짜증이
0: 그렇죠.
1: 많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서 유념해서
0: 네.
1: 정말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지만
0: 네.
1: 네, 부족한 점이 때때로 보인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약국에 가시면 조금 힘들고 아파도 좀 예, 얼굴을 좀 편안하게 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네.
0: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떤 약을 다루고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1: 네네.
0: 약사와 한약사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실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의원과 한의원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약사와 한약사는 국민 대다수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0: 네.
1: 의약분업 하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주재를 하듯이
0: 네.
1: 사실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을 하자. 그래서 한의사가 진료를 하고 조제는 한약사가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0: 네.
1: 한약사입니다.
0: 네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 그리고 전문 의약품 조제 문제 왜 이게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네.
1: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 과정과 국가 구실을 통해서 저희가 면허를 취득하고 네. 또 업무 범위가 면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0: 네.
1: 근데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첩약 같은 한방, 한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갈근탕, 쌍화탕 같은 한약제제가 한약사의 업무 범위예요.
0: 네네.
1: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첩약을 조제하지 않듯이 그 업무 범위를 지키는 것은 면허를 주는 국가와 그리고 그 면허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있어서는
0: 네.
1: 너무 상식적인데
0: 네.
1: 알러지약이라든지 수면유도제라든지 피임약까지 한방 성분이 섞여 있지 않는 일반 의약품은 그리고 처방에 따른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 조제는
0: 네.
1: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0: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면허 위반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피해가 갈 수밖에 네, 없는
0: 네.
1: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약사와 한약사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교육 과정이나 국가 시험 자체가 이제 다른 거잖아요.
1: 네,
0: 완전히
1: 네, 네.
0: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1: 네. 네. 본래 한약사 제도가 없었는데요.
0: 네.
1: 1990년대 중반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방의약분업이 필요하겠다.
0: 네.
1: 그러니까 조제를 한의사의 진료에 따른 처방을 조제할 수 있는 직역이 필요하니까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고
0: 네.
1: 또 한약학과는 4년 제도인데요. 국가 고시를 치를 때 한약학 기초와 응용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0: 네.
1: 그때 약 같은 경우는 6년제로 재편이 되면서 임상교육과 실습이 강화가 되었고요.
0: 네네.
1: 또 국가고시에서도 생명약학, 산업약학 그리고 임상실무약학으로 치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자체가 완전히
0: 다른 그런
1: 완전히
0: 시스템이죠.
1: 다른 면허입니다.
0: 네네.
1: 네네.
0: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겠다
1: 그쵸,
0: 그런 생각이
1: 그쵸.
0: 들고요.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원칙과 함께 한방의약분업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안전하게
1: 맞아요.
0: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지금 약사법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이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0: 네.
1: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약국,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는데 사실 한약국이라고 해서 약탕기나 아니면 한약장이 없는 한약 사 개설 약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 약국인 줄 알죠.
1: 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내가 한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면 한약사를 찾아야 하고
0: 네.
1: 그 외 의약품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약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국민들의 알 권리가 일단은 침해가 되는 것이고
0: 네네.
1: 또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이
0: 네.
1: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들어가서 봤는데 한약국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 아, 네네. 그렇죠.
0: 네. 분명하게 좀 그 구별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고
1: 필요합니다.
0: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널리 하셔야 되겠네요.
1: 네네.
0: 네네.
1: 5월 17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0: 네.
1: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합니다.
0: 아, 5월 17일이요?
1: 일요일입니다.
0: 아,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 네네.
0: 네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 오늘은 진통제 집중 탐구해 볼까 합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고요.
1: 네네.
0: 특히 요즘 어떤 통증으로 약국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신지
1: 통증은
0: 궁금합니다.
1: 사실은 두통이
0: 네.
1: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데요.
0: 아, 네.
1: 두통이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넓고 있고 감기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네. 또 근육이 긴장해서도 올 수 있고 다양한 네. 이유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왜 아플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네. 열심히 사셔서 그럴 겁니다. 라고 아,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현답이시군요.
1: 네.
0: 네네. 자, 그래서 떠도는 진통제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잠깐 짚어보고 네. 가겠습니다. 진통제 상식, 오해와 진실, OX 인터뷰. 자, 지금 약사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세모도 가능합니다. 네, 네, 세모.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 X, 네. 바로 되셨어요. 네.
1: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파스는 붙인 만큼 효과가 좋아서 여러 장 붙여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
0: 네, X군요. 자, 네 번째. 병원약을 먹고 안 나으면 바로 진통제를 한 번 더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
0: X. 자, 마지막입니다. 진통제는 통증 원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O,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0: 자, 첫 번째, 저도 이거 궁금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1: 네네.
0: 머리가 너무 아픈데
1: 맞아요.
0: 그때 진통제 저도 지금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예전에 마실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네.
1: 먹고 싶죠, 사실은. 네.
0: 너무 아프니까요.
1: 그렇죠. 사실 머리가 아프다는 음주 후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아직 알코올이 채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0: 네네.
1: 우리 간에서 열심히 그걸 분해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0: 간은 달리고 있는 거군요.
1: 네네. 흔히 우리가 먹는 두통약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또 대사가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한테 또 약을 넣어서 더 일을 시키니까 간의 입장에서는 죽어라 죽어라 네네. 해야 되는 거라서.
0: 그럼 마치 간의 어깨를 누르는 거나
1: 완전히요. 예, 그래서 간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고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으나 인생에 또 언제 그 간이 다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삼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특히나 음주 후에는
1: 그렇죠.
0: 절대 드셔서는 안 된다.
1: 안 된다.
0: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숙취,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두통이 왔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1: 사실은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수분도 많이 섭취해서 알코올이 빨리 배출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0: 네.
1: 그 꿀물이라든지 혹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구입할 수 있는 자연 강장제와 숙취 해소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0: 숙취 해소 음료요?
1: 네네.
0: 눈앞에 막 아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네요.
1: 네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네. 예.
0: 남성 청취자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네. 사실은 나의 몸 상태, 나의 건강 상태, 나이, 몸무게에 따라서 약이 몸에서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작용도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0: 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속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이유. 다 그런 이유일까요?
1: 맞습니다. 네네. 위가 특히 약하신 분이라면 위장 쪽으로 울렁거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양력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때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 있나요?
0: 항상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0: 네네.
1: 혹시나 약사님이 묻지 않더라도 환자분들께서 시민들께서 먼저 말씀을 알려주시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파스는 붙인 만큼 효과가 좋아서 여러 장 붙여도 괜찮다. X 그러셨어요.
1: 네네.
0: 이거 저 어르신들 파스 여러 장 붙이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1: 맞죠. 네. 사실 파스는 위장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약보다 훨씬 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파스도 엄연한 약이기 때문에 많이 붙이면은 피부에 대한 염증 위험도 있고요. 또 약물이 굉장히 과다하게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파스도 이 소염 진통제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1: 파스가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 파스가 있고요. 시원하게 하는 멘톨이나 뜨겁게 하는 캡사이신이 들어가는 생약 성분의 파스도 있습니다.
0: 네. 이게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1: 그렇죠.
0: 어떤 얘기입니까?
1: 왜냐하면 전기장판은 따뜻하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밤새 우리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를 붙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화상을 입거나
0: 그 녹을 수 있겠군요.
1: 네네. 피부가 또 벗겨질 위험이 있고요.
0: 네네.
1: 또 파스라는 게 천천히 흡수되게 설계된 거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또 갑자기 확 흡수가 되니까 또 그런 약물 부작용이 전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0: 네. 제가 그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여름철에 약한 부위에 파스를 한 장 붙이고 일을 했는데 아주 좀 오전에 붙였다가 오후에 떼는데 아, 그때 이게 그래서 좀 살갗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 그렇거나 가렵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그러한 파스의 성분을 좀 알아두시고 그런 증세가 있었다면 네. 또 요즘은 알러지가 덜한 파스가 네. 나오니까 그렇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약사님과 상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0: 자, 네.

0: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요.
1: 네.
0: 만약에 통증에 비해서 내가 강도가 약한 약을 먹었다면
1: 네.
0: 효과가 없거나 늦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내 몸무게에 비해서 너무 적은 용량으로 복용을 해도
1: 네.
0: 효과가 또 더디 나타날 수가 있지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네.
1: 자, 그리고 추가 복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1: 네.
0: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성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1: 네네.
0: 또 언제 먹었는지 해서 복용 간격을 확인을 꼭 하고 추가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1: 네네.
0: 판단이 되거든요.
1: 아,
0: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제가 잠시 후에 이거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약이 뭐 여러 가지 있죠. 혈압약이 있고 뭐
0: 네네.
1: 당뇨약이 있고 비타민이
0: 맞아요.
1: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먹었다.
0: 네.
1: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까?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건강한 사람이라면
1: 네.
0: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 약들이 많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사실은 약에 따라서 우리가 꼭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식사하자마자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를 좀 구별을 해야 하거든요.
1: 네네.
0: 때문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그 기존의 약물 그리고 영양제들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약사님한테 다 오픈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1: 네.
0: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거는 반드시
0: 네.
1: 약사님께 설명을 들으셔야
0: 그렇죠,
1: 되겠죠.
0: 그렇죠.
1: 무조건 뭐 식후 30분이다 이게 아니고
0: 아니죠.
1: 식전에 네. 드시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고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으니까요.
0: 네. 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진통제는 통증 원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네.
1: 네.
0: 어디가 아픈지 또 왜 아픈지에
1: 네.
0: 따라서 당연히 진통소염제와 해열진통제를 구별할 것이고
1: 네네.
0: 그리고 그런 강도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1: 아, 우리가 이제 그 TV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0: 뭐가 떠오르네요. 네.
1: 네. 그러면 그게 다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소비자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0: 그래서 사실은 두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열로 인한 두통이나
1: 네.
0: 근육 긴장성, 혈관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우리의 뭐 관절이나 인대 등 조직이 염증이 있고 또 손상이 되어서 오는 통증도 있잖아요.
1: 네.
0: 이럴 때는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통증과 통증 강도에 따라서 약을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증세를
1: 네.
0: 좀 자세하게
1: 네.
0: 물론 병원에 가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1: 네.
0: 이런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때도 저는 약사님과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진통제에도 이제 해열 진통제가
0: 그렇죠.
1: 있고 소염 진통제 뭐 이제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다릅니까?
0: 해열 진통제는 중추 신경계에 저희가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1: 네.
0: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1: 네.
0: 사실 염증 반응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것을 차단해서 염증도 억제하고 통증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0: 또 염증에 있을 때는 소염 진통제가 필요하겠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둘 다 잡을 수 있는 진통제가 있습니까 혹시?
0: 대부분의 소염 진통제는
1: 네.
0: 발열 기능도
1: 아.
0: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해열 작용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런 것도
1: 네.
0: 약사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1: 네.
0: 거예요.
1: 환자분들은 네. 보통 이제
0: 뭐 주세요.
1: 그렇게 말씀하시죠.
0: 네, 네.
1: 네. 증상에 맞는 그 약 선택 그것도 이제 약사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게
1: 네.
0: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 네.
0: 사실은 효과를 보고 싶고 또 치료를 하고 싶기
1: 그렇죠.
0: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네네네.
0: 예.
1: 자, 아까 그 파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2234번님이 파스는 얼마나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희 엄마는 아깝다며 이틀을 붙이십니다.
0: 맞아.
1: 그러셨는데 이틀은
0: 네.
1: 너무 오래 붙이신
0: 맞아요.
1: 거 아닌가요?
0: 네. 사실은 파스는 피부에 붙여서 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약이 피부

0: 들면 그 피부에 대한 그 염증 반응이라든지 가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2시간 이내
1: 아하.
0: 그리고 주무실 때는 떼라.
1: 아,
0: 라고
1: 주무실 때
0: 말씀을
1: 떼고,
0: 네네
1: 네.
0: 그렇게 주의를 드립니다.
1: 주무실 때 그러면 새 걸로 붙이고 자는 것도 안 됩니까?
0: 권하지
1: 아,
0: 않습니다.
1: 보통 이제 잘때 뭔가
0: 아,
1: 약효가
0: 그쵸. 해소되기를.
1: 스며들 거 그런 느낌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런데 잘 때는 효과가 없다.
0: 효과가 없다기보다
1: 네.
0: 부작용이 많이
1: 아,
0: 나타날
1: 부작용이
0: 수가
1: 나타날 수
0: 있는
1: 있기
0: 거죠.
1: 때문에.
0: 예.
1: 네네. 자, 2234번님, 어머니께 꼭이 방송, 네. 다시 보기 되나요? 아, 뭐, 아무튼, 네.
0: 네.
1: 녹음을 하셔서라도,
0: 네.
1: 네. 다시 들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저희가, 상식과 오해와 진실, 네. OX 알아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에는 친절한 진료실 저희가 문을 열 텐데, 여러분, 오늘, 진통제 관련해서, 파스 진통제, 관련해서 네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을 아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또 어떤 식으로 먹나요? 이렇게 이런 질문들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적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육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진통제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친절한 상담실 열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34번님, 진통제를 섞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따로 있을까요? 이러셨는데요. 진통제를 섞어 먹는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정확히. 네.
2: 진통제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진통제의 다른 종류의 약을.
1: 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2: 아, 네네네. 사실 진통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병용 금기가 좀 없는 편에 속하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사실 같이 먹었을 때 혈압이 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요. 저희가 단기간 복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별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만성 통증으로 인한 아니면 만성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항상 혈압 상승의 우려와 그리고 신장으로 인한 그 염증이나 신장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특히 혈압 약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신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2: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유발하는 물질을 우리가 억제를 해

0: 에서 통증을 차단을 하는데요. 네. 이 아이가 굉장히 다른 역할도 많이 해요. 위 점막도 보호하고 네. 또 신장에서의 혈류도 증가시키고 아. 혈관도 확장시키기 때문에요. 네. 이걸 딱 차단하면 위가 쓰리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아. 신장으로 혈류가 좀 덜 가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이 역시 상담을 좀 잘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0: 네네.
1: 네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네. 있으면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제 약사님이 그 질문을 하시죠.
0: 맞아요. 네네. 맞아요.
1: 네. 자, 파스 들어왔습니다. 파스. 파스 질문. 오늘 파스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자, 1717번님. 붙이는 파스와 바르는 파스 이거 차이가 있나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0: 아, 네네. 네네. 사실 약 성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아, 성분은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는 것도 멘톨이나 이렇게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네. 또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파스를 붙일 때 촉성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은 계속 붙이고 있으면 계속 가려우니까 네. 저희가 바르는 파스로 아, 권유를
1: 대체해서.
0: 해드립니다.
1: 네네. 네네. 성분은 똑같으니까요.
0: 성분은 그렇죠.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871번님. 아이가 열날 때 타이레땡이나 부루땡 중 어떤 걸 먼저 먹이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0: 네네. 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순서는 거의 없지만 뭘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네. 제가 보편적으로 권유드리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염증 역할은 좀 약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이 발열성 이 많아서 감기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많이 추천드리지만 네.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8415번님은 두통 심할 때 타이레놀 하나 먹고 안나면 하나 더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보통 그 어린이들하고 어른들 복용 용량이 좀 다르죠?
0: 다르죠. 네네. 제형도 다르고 네. 그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네.
0: 머리가 아픈데 저희는 적정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적정 용량이 한 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1: 네.
0: 두 알을 처음부터 드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아. 제가 깜짝 놀랄 때
1: 이거 보통 한 알인가요? 두 알인가요?
0: 그러니까 약마다 다른데요. 아, 아세타미노펜은 보통 500ml로 나오니까
1: 네네.
0: 1000ml까지 두 알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1: 아.
0: 근데 제가 통증이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1: 네.
0: 약하게 먹었다가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예 처음부터 적정 용량을
1: 적정 용량.
0: 나의 통증 강도에 맞게
1: 네.
0: 적절하게 먹어야 더 약을 안 먹는다라고 아, 말씀드리긴 네. 합니다.
1: 그것도 저 그 약을 이제 약국에 가셔서
0: 네, 네.
1: 내가 지금 뭐 통증이 이 정도다
0: 네.
1: 좀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죠?
0: 그리고 평소에 어느 정도의 약을 먹었을 네네. 때 효과가 있다 이런 본인의 그 약력을 알려주시면 훨씬 네.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오늘 그 약력에 대한 저희가 이제
0: 네.
1: 선생님하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약력은 이제 그 약국에 기록으로 다 남아 있죠.
0: 보통의 조제를 할 때는 당연히 남아있고요.
1: 네네.
0: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라든지 주치약사 제도가 없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과 병원도 가깝다고 약국도 몇 개씩
1: 가깝이고.
0: 다니시는 분들이
1: 네.
0: 많은데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좀 내가 가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좀 단골 약국이 있으면
1: 네.
0: 그런 약력 관리가 일반 의약품까지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1: 네.
0: 말씀드립니다.
1: 네. 우리 노수진 약사님의 약국을 그 들으시는 단골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그 집안에 뭐 누가 결혼했고
0: 맞아요.
1: 누가 팔순이고
0: 네,
1: 이런까지
0: 네.
1: 다 알고 계신다고
0: 그쵸, 그쵸.
1: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네. 자, 4817번님 파스를 붙이고 샤워하면 떼야 하나요? 약효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계속 붙여도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근데 막상 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파스를 네. 붙이고 샤워를 하면 파스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1: 보통 떨어지죠.
0: 네.
1: 네네. 그리고 약효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계속 붙여도 되나요? 만약에 붙으면 다시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0: 됩니다. 막 반창고로 붙이기도 하시더라고요.
1: 네네.
0: 번하지는 않습니다. 습기가 아무래도 파스에 있기 때문에 그 약성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피부에 네. 대한 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네.
1: 동전형 파스 있잖아요.
0: 네네.
1: 이걸 붙이고 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0: 네네. 동전 파스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1: 작아서.
0: 얇기 때문에 가능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0713번님. 초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어린이들이 가벼운 타박상에도 매번 에어파스를 뿌리고 싶어 하네요. 유독 자주 뿌려달라는 어린이도 있는데 에어파스를 매일 써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셨어요?
0: 파스가 사실은 우리 몸 체내로 위장관이나 네. 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네. 지속적으로 쓸 때 부담이 없는 제형이긴 한데요.
1: 네.
0: 사실 파스류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약보다는 파스가 더 안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1: 네.
0: 저는 잘 드리진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좀 어린이들은 좀 바르는 파스 이런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만.
0: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네. 그 테스트 자체가 아, 없어요.
1: 왜 없는 겁니까?
0: 아이들이 그렇게 만성적으로 아. 쓰거나 아니면 위장관계 부담이 있다거나 네네네. 그리고 파스를 쓰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네.
1: 보니까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0: 그렇죠.
1: 예. 뿌리고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하니까 이제 그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께 그렇죠. 뿌려주세요
0: 해달라고.
1: 이렇게 하는
0: 네.
1: 것 같아요 우리
0: 맞아요.
1: 아이들이.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한두 번은 아이들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주더라도
1: 네네.
0: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잘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0713번 우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2924번님 생리통이 심해서 매달 진통제를 먹는데요. 한 달에 4, 5일 정도는 복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네. 용법이나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면
1: 네.
0: 특별한 질환이 없는 성인들에게서는 이 정도는 무리는 아닙니다만은
1: 네.
0: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나 신장
1: 네네.
0: 쪽으로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1: 네.
0: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정말 너무 심해졌다거나
1: 네.
0: 아니면 생리 양이 너무 늘었다거나 할 때는
1: 네.
0: 너무 진통제만 드시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1: 그러셔야겠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닷새 정도 이렇게
0: 네.
1: 복용을 하시니까 조금 일반 보통 사람보다 좀 많이
0: 드시는 편이시죠.
1: 네. 자, 그리고 6302번님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약을 오래 먹고 있는데 속이 너무 쓰립니다.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위가 망가질 수도 있나요?
0: 그러셨어요? 네.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계 질환이거든요.
1: 네네.
0: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위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이 위장약을 첨가해서 드시거나
1: 아.
0: 아니면 밥 먹자마자 바로 먹거나
1: 네.
0: 혹은 정 이 모든 것들이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파스라든지 이렇게 제형을 바꾸고
1: 네.
0: 또 진통 소염제 중에서도 위장약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약이나 위장에 부담이 없는 또 종류가 따로 있어요.
1: 네.
0: 이런 것들은 의사나 약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1: 네.
0: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네.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서
0: 네.
1: 처방을
0: 네.
1: 받을 때
0: 네.
1: 그 위장약이 좀 포함된
0: 그렇죠.
1: 것들
0: 맞아요.
1: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5309번님 편두통이 자주 와서 가방마다 진통제를 넣어두고 사는데요. 어떤 날은 하루에 두세 번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0: 네. 사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1: 네.
0: 소염 진통제나 혈 진통제는 그런 중독성 내성은 없습니다.
1: 네.
0: 안전한 약이긴 한데 사실 두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먹다 보면 사실 아, 예전과 달리 좀 약효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라고 네.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늘어나더라고요. 내성이 있지는 않지만 아. 그게 나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약을 계속 더 늘려서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올 때 적당한 양을 처음부터 드셔야지
1: 아,
0: 약한 예, 약하게 내가 자주 먹으니까 아 이거 적게 먹어야 되겠다.
1: 네, 두 알인데 한 알만 먹겠다.
0: 네, 그렇게 하셔서 오히려 약 복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적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적정 용량을 잘 네. 복용하시는 거 네네. 이게 중요하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3520번님 약사님 등산 다녀온 뒤 근육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붓고 혈압도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통제가 혈압이나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까
0: 네,
1: 뭐
0: 네,
1: 답해 주신 건데
0: 드렸죠. 네. 네,
1: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 따로 답 안 하셔도 되겠죠?
0: 네. 네.
1: 자, 7485번님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있는데요. 약도 보관을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러셨습니다.
0: 그럼요.
1: 진통제를 냉장고에 넣는 게 맞나요?
0: 진통제뿐만 아니라 네네. 약을 냉장고에 무조건 넣어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1: 아.
0: 사실 약은 실온에서 네네. 습기가 없는 그런 조건에서 보관을 해야 약효가 유지가 되는데요.
1: 아, 그렇군요.
0: 냉장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습기가 많고요.
1: 네.
0: 그리고 문을 열었고 닫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온도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에 결로가 생겨요.
1: 네.
0: 그러면 습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약이 쭈글쭈글해진다거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질이 되고
1: 네네.
0: 당연히 약효도 없고 해서 약은 꼭 냉장고에 넣어야 할 약이 있거든요.
1: 네네.
0: 건조시럽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면은 제발
1: 네.
0: 냉장고에 넣지 말아주세요.
1: 이 대목에서 말이죠. 우리 네. 어머님들이 이제 냉장고가 무슨 만병통치.
0: 네.
1: 네. 그 안에 정말 오래된 뭐 고기 생선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 안에서도 포도상구균이라고 그러나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0: 예.
1: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0: 맞죠. 그래서
1: 식중독으로도 이어지죠.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식품도 사실 오래 보관하면 안 되는데
1: 네.
0: 약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의
1: 그렇죠.
0: 건강이 직결되는 거니까
1: 네, 네.
0: 아, 이것만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
0: 제발 넣지 마세요.
1: 제발.
0: 네,
1: 제발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혹시 그 이제 실온 보관 말씀하셨는데
0: 네.
1: 실온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몇 도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0: 그 범위가 굉장히 높아요.
1: 네.
0: 1도에서 30도입니다.
1: 아, 1도에서 30도.
0: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여름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네.
0: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1: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0: 에어컨을 틀어둔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1: 네.
0: 그렇 않은 경우도 많아서
1: 그렇죠.
0: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냉장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제약회사에 이거에 대한
1: 아.
0: 특별한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1: 네네.
0: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0: 네.
1: 1도에서 30도 정도.
0: 네네.
1: 그걸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0: 네.
1: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너무 뜨거운 날 만약에 그 약이 거기에 노출이 돼 있었다면
0: 네.
1: 조금 드시지 않는
0: 의심해야
1: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되죠. 네.
1: 네. 네. 싱크대 선반 안에 넣어두거나 식탁 위에 두어도 괜찮은 건가요?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기, 밥솥, 연만 아니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0: 맞는데요. 저는 식탁 위에 두는 것은 사실은 어린이가 있는
1: 아,
0: 집에서는
1: 위험하죠.
0: 위험합니다.
1: 네네.
0: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삼키거나
1: 아,
0: 시럽 같은 경우에도
1: 네네.
0: 그래서 요즘 어린이 용기가 잘 못 열게 바뀐 이유가
1: 아,
0: 아이들이 한 병씩 꿀꺽 먹는 사고가
1: 아, 그런,
0: 굉장히 많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식탁 위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마시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게 이제 엎질러졌는데 그걸 손으로 만졌다가 예를 들어서 뭐
0: 눈을
1: 뭐 다른
0: 만진다거나,
1: 걸 눈을 만진다거나
0: 네네.
1: 뭘 먹는다거나
0: 그렇죠.
1: 손으로 그러면 또 위험하겠죠. 네, 네.
0: 그리고 아이들이 약도 많이 삼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각별히 아이 키우는 댁에서는
0: 네.
1: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자, 그리고 1409번님. 약사님, 저는 두통이 심한 날 커피랑 진통제를 같이 먹는 편인데요. 주변에서 카페인과 진통제를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0: 네네. 커피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네. 약효를 좀 빨리 나타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통제에 아예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복합 진통제로 그리고 편두통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카페인이라는 것은 네. 하루에 카페인을 많이 먹을 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두 잔 이하로 좀 조절하시라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요. 네. 이 진통제는 커피가 아닌 물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네. 약을 먹고 나서 커피를 꼭 한 잔 드시고 싶다면 한두 시간의 간격을
1: 두시고
0: 네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커피랑 진통제랑 예전에 우유랑 밥이랑 같이 드신 분이 생각이 네, 납니다. 네. 자, 그리고 7823번님이 요 마지막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 퀴즈 정답 네. 시원해. 네. 바로 1번 파스였습니다. 네, 네. 오늘 파스의 중요성 그리고 파스의 용도 쓰임 잘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게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물 받으실 분, 유산균 받으실 분, 2747번님, 6895번님, 그리고 후라이팬 받으실 분, 7889번님, 0713번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통제 복용 시 이것만큼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게 있다면, 좀, 네, 말씀해 주시죠.
0: 네. 네.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약이 의외로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꼭, 네. 복용 전에는 내가 미리 먹고 있는 진통제가 없는지 네. 확인하고 복용해 주세요.
1: 네. 꼭 확인하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약사님과 잘 상담하시고요.
0: 맞아요.
1: 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요. 건강을 지켜줄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약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약사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외곽 안양 쪽으로 길게 밀리는 건 사고 여파입니다. 금천교를 조금 못 간 지점 하위 한개 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신정교 이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데는 이촌동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 습도는 6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서울 동부권과 경기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도로에는 퇴근길 정체 아직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는데요.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마포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으니까 부근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 습도는 6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지금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아침부터는 그 밖에 수도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부쩍 줄었는데요.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관악터널 안 2차로 있던 고장차 조금 전에 이동하면서 이제 부근은 정상소통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 습도는 6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0: 다른 집 화재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마음의 바다 아닌 파랑새 불씨신 날개 뜨듯이 예뻤어

없는 파란색 마음의 바닥 깊은 파란색 푸시 신나게 해주시에 애써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색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고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땅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간다.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생각을 좀 유연하게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도 하죠. 진짜 지혜는 늘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건스 앤 로지스, 웰컴 투 더 정글. 5684번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건스 앤 로지스 노래 너무 많이 튼다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그 사연 이 게시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건스 앤 로지스 신청곡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저도 우리 제작진하고 협의한 게 있어서 가급적 뭐 한 달 두 달 터음은 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거를 좀 외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 어떠셨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제작진이 회의를 했거든요. 자, 한 터음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터음 들어가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처음에 딱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문어체로. 근데 이게 우리 제작진들은 이게 불만이었나 봐요.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다들 아 그거 처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그냥 DJ 목소리로 그냥 좀 너무 꾸미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한참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라고 해서 오늘 좀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나름 편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황정호 PD는 아주 흐뭇한 얼굴로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프닝 아마 이제 오늘 이 오프닝 이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할지 사실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수정 보완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많은 사연 그 다음에 오늘 오프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프린스 퍼플레인 이어서 데프레파드 버섬 슈가 언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프린스 퍼플레인은 6544번님이 데프레파드 버섬 슈가 언미는 4684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데프레파드의 드럼 릭 앨런이라는 드러머인데 왼쪽 팔이 없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드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밴드인 것 같습니다. 프린스의 퍼플레인도 사실 이 건센로지스 못지않게 신청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오랜만에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7007번님 순우디가 닉네임으로 좋은 것 같아요. 순 순수하고 우 우아한 디폴트 값이 제로인 남자 순우디. 아 순우디까지 하셨구나. 디폴트 값이 제로인 남자. 아 사실 여러분 사연 보면은 권디, 순디, 우디 다 이제 각각 이렇게 하시는데 그동안 제일 많았던 게 권디하고 순우디가 제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번 기념으로 이거 정해볼까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긴 되지만 일단 저도 7007번님 의견에 따라서 순우디로 일단 해볼까 생각합니다. 순디도 타방송에 있고 우디도 타방송에 있거든요. 사실 권디는 아직 제가 못 보긴 했는데

했는데 스누디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스누디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우디 권순우님 반가 하시면서 방금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권순우 테니스 선수는 좋은 성적 올렸다고 뉴스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이 권순우 선수 꼭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 권순우 선수의 누나하고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누님, 이 권순우 선수의 누님 되시는 분은 기상캐스터를 하고 계신 분인데 한번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 동생이 그 테니스 선수 권순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고 또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게 우리 순우가 다시 테니스 한때 좀 슬럼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니까 저도 반갑네요. 사연 모두 고마워요.

7724번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 아까 그 사연 바로 붙어서 들어와 있는 사연이 있었네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셨군요. 순우디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반려견이네요. 이름이 뭐였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제가 그 이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강아지랑 이별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보내진 문자 같습니다. 우리 골든 리트리버 이름 바우였어요. 바우. 에이 또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네요. 아 이래서 이 반려견이 반려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 참 헤어지는 게 참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키웁니다. 그 헤어지는 거가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안 되겠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모던 빈티지 Set Me Free.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오늘부터 가벼운 코너 하나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주 소소한 가벼운 그 고민, 뭐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요 고민들을 한번 모아서 그냥 DJ 생각을 철저히 DJ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뭐 굳이 코너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뭐 순우디의 소소한 고민 상담소라고 붙여봤는데요. 오늘 한번 첫 시간 해보겠습니다. 6007번

님입니다. 스누디님, 다들 자는 이 시간에 저는 스탠드 불 하나 켜놓고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동기들은 대리 달았다고 승진 턱내고 누구는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는데 저만 여전히 멈춰있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네요. 남들의 낮과 나의 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 새벽이 지나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문자 남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6007번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괜히 좀 싱숭생숭하죠. 그런데요, 지금 사연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스스로 조바심이라고 쓰셨어요. 아시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잠깐 멈춰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움닫기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의 기회는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바심이라는 거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6007번님은 너무 다행스럽게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걱정하면 살아갑니다. 메뉴가 달라서 그런 거지 걱정이라는 식당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건 음식이랑 같아서 늘 때가 되면 그 허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나는 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6007번님,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수 없으시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6007번님께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취업 사이트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슬슬 도움닫기 하시는 중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는 정해놓으신 거죠? 승진,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10년 후 6007번님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오지 오스본 굿바이 투 로맨스 들으셨습니다. 고민 상담소 어떠셨어요? 아, 일단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버클리 제임스 하베스트의 퍼맨 무디 블루스 들으신 거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은 조언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유, 시간이 이제 벌써 이렇게 됐네요. 꽃길 누나지님께서 와우, 제 신청곡인 존 레논 곡까지 오늘 완전 개탔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3일 전에 그 이매진 나왔을 때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6556번님께서 신청하신 김민기 친구. 점점 새벽 공감이 친구 같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김민기님의 친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ne, two, hey.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면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산비탈이나 급경사,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한 너울 유입이 예상되니까 백사장,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지나 판교 쪽으로 수락산터널 한 4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마무리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터널 앞두고 3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한 3차로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부근 4차로와 이곳을 약 3km 지난 안산분기점 3차로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나들목 부근 4차로에 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주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은 사고 차량 견인 작업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주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에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중랑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산계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월계 1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동호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이어지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대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 지금까지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7.1mm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연금이나 저축, 투자 뭐 이런 것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제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체력입니다. 통장 잔고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근육 저축도 잘 쌓아둬야 한다는 거죠. 주식이나 투자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체력은 내가 먹고 자고 움직인 만큼 조금씩 차곡차곡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일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또 노는 것도 체력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40대 이후의 운동은 단순한 자기관리를 넘어서서 삶을 오래 잘 즐기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밥 잘 챙겨 먹고 푹 자고 틈틈이 몸도 움직이면서 이번 여름 지치지 않고 잘 버텨보시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출발합니다.